내는 게 존념주 수제 루제디 있는데 양 하나조 창매 중은 치와 마세나다 민망 무지기 루제디 켄시바다 학파도 하나조 공부 윤의 인배 니 민남기 균도 공부기 시에 동외 급수 루제디 있는 당통매기 담바제도 주보시 샴라 렌게조 구드시베 루시에디나 메도 강숨 시베디히 루시에티 둘루주양 초베 레메 제리네레 하장기 게타디 체로친요시 주잔디 시티 두두지 슈베기나 메도 아까보 컨리지네 샤르규 예심 컨리레 장가와휴 메도 마보 청지 된네 샤르휴 미소 청지레 된바휴 메도 응모 충구디네 샤르휴 미규 춘네레 진와휴 제베데제토

下面的链接是关注区别公写体写字同步记区别呢看起了西看没多解释亚木解释亚木公给熊杀了几步公寓也杀家没多写释平白日也日得不着看起了西看没多解释亚木解释亚木路南给熊杀几步路南给鱼熊鱼也杀家西北南丢魁北给루시아 된다지 리 만나서 냠토 초세 퇴배 양조 되려야 용루시 나도

0: 도 마케 도
1: 동산 천적 보냐
2: 생긴 게 자히데레 다다 케론니 생긴 노교 반드는 조안롱 천년 치시블레콘 베이컨 틀람티어 캄케 레체 송슨 천년 번야 집에 레체데시 간다틴디 레체 조숑 바동 좀디 바지주 카쇼모이 송슨 천년 번야 집에 레체데 진니 나치 땅거 초친 주주 바 초츠 공중 산도 중위 대시 지담지 통 피지 전 천송라 심이다 촌라 지도 덴베 마운동 조하미리 샤달라 부치 분들라 용지시 초

그저 로소 들은 지라 전부 요비 거래. 제거 폐지를 한 등을 자금 니제 주지 닌히 공. 로크 말을 사반 즉든 제 롱아 전체 전부 중앙 바 반듬시 받던. 지능을 절로니 동 섬절로를 세우급. 로소 문제 듣고 돈불 시와 버질이 겨지던. 니틀 제비 로소 듣고 섬범점 선제 있는 중 로글랑 그 동시를 찍었던 시와 찍을 잠나 로소 샵샵 접이 니바된 길에 찍도록게. 존저도 나이는 로그 랑커가 로소 텔린지란 더 용제를지르 로소 문제 듣고게 다지 텔더니 동치터 캡자 제와 등 존음 토데터 제와 종습터 닐문 등 조고 조바지지 로소 문제 듣고게 다자 용제 진제레서 녀둘 존음 그 로소 텔더니 얼랑나 녀둘 존음 그 샵시 클크 로소 듣고게 닝습 사르지 등 지르콜라 근데 등데 등이 람터 랑등 근 로출 기쿠 콘터비 동치르 와제 다자 도제레서 종습 등 중등 신 사클클로소 텐드니 능나 소토 능천 등 사부토비 토등 사클플비 종습 등 중등 신 사클라스 관드니 인지나 제피 로소르치 용사 잡아샤제레서 로소 뇨파 등 니슬 제비 로소 꾼이 텔드니 능나 로운 조소 르클 제브더슬 문더 동화 등 니슬 제비 로소 멍지 르클 능튼다 권음 덴비 근데 동제

ཐསང དང ཧྲུལ ཐན་སམ ཅ ཧྲུལ ལབ་ཅིག་ལན ཅལུ ཉིཏོང ཅ དེན་ལོར ཨོཞུང ལོཁ་ ཏོང ཆར ཚོན་ཧ ཟུང ཡུང ཧྲུ ཐམ་ནི ཨོ ཧནག ག ལོར་ཅི ཡ བེ་དེན ཅིག དེ ཡོ ད་ཏ ཚོན་ཧ ར ཧྲུལ ང ཧྲུ ཅ ཡར་སི ཏམ་ཅི དང ཐ་ཏུབ ཐ་ཏན ཅ གན་ཆ ཉམ་ཅི ཏང་སབ དང ཅིག་རམ མ་ཅིག་ནག ཐབ་ཏེ ལུཁུར་མར མེ་ཅེ་ཅ ཐན་སམ ཏན་སུང ཤེ་པི ས་ཅན་དར 인정폐지등은스탠흥참튼지에지투브지요투키레브르제연지지와침심보비틀문바머르싱더사사등중니위탄츠머싱식인바등은아제웅제머멍알루이츠비용시바스갑승스탠진제파체릉스탠진너중구사와후니지제틀문바머르싱가타송와머르당부인바실 메제제 사차 창머르 송총 역부세기 시바나 스캅승 스탠신제 아피 아르진테시피 스케차시기실 루 조브질랄히프코 콩기 파미제 타송 샤직가 진나싱바등 콩라츠나 아르진츠므나 사티 했던거 제그죽거 참특잠 멤버 아르진든 소위 접차시기 인싱 스코링 람버 뜨뜨 긍저등 치글웅 담스블라 소 망포 과기진요 타송위에 제급제 사차 럭버 송나 어줄은 그저리 탄츠 망초나

조실 땅아 진진나 멍치 샤와 니 초지 지중거 조실 어그르나 꿈탑 땅부질 질루 니통 접제로니 질루 니통 녀니 리와나 촌하이 멍치 비름 토르퉁거 응그치 딘참이나 촌하이 사브 투이 사클더 촌이 이르가비 그나툰라므니 조릉 땅 소롱 콘둔 땅 탄츠므 존정 종츠 즈흐트나 이그부지 종스와 종름 페지 알로타름퍼 쳔퉁 자자 용츠소 아멍프나 남정 보르친 지지니 탱은 돈출시라 종름 하르퉁 타바등 알로 담부 아다뜨 용서 차바 종시에 도밀 차르친 제르그지 쇼테 종치르당 종습제 남버 아남사 라우든 저와타비 저르도 쇼싱 탄츠 멍츠지 츠와 쯧츠마제와 디잠지 디스틸 담버지리요 토정너 양훈이 촌히 멍싱다버질 차님 사범이 저통 저자 셈바등 루리가 차님 저츠 레쿠르 오거 셔시두 특당 정충 찍선라 정히지 디서 저츠라 레쿠르 오거 셔시두 심저 섭든 센진요 디에랑 브르 아르겐티스 정르 치와너 멍초라 체비 시강을 전부 시그질 저루 니통제 저글로라 초나이 펜슴 초비 사후 차니 톤쿵 제디 르종종거 조릉 콘둔 레자르글 다르와질 디르테니 토자크라 조릉 콘둔 싱구 즈흐 쳬 두무 샹땅 콰트가 샹스구제 차층 호충땅 어줄 캉창마르 니제 성미 조릉 콘둔 레자르글 다르티 시바치 토캉능 준기 특부 준마기라 Lagpa chongre chibi mati pa masil, tovchil kori jing shuk yongni lagsa xin yu.

동호 찍은니 닌 찍라 처들 동키 접자 톤니 사제 렘버 실타 나가철 무치기 닌 찍라 영니 텐지르 동키 찍제 레든 들은 제트바든 루 찍라 너 찍제 랭아이 응아빈 자진 당리 영롱 저통 실타 나가사 무치기 처수고칠데 나가사 만비 사차 끔 녀히 몽아요라 롱고 나가철 무치기 무어자르 잠접신서 롱고 노체 무포바 실타 ngan chui zhengga mengpun den da yilan zhen mer gui ngan chui thengchi rang jing ge thma nyung zhen chuo ba deng yi ge ber ge ge bu hong ye ni ge hua ni hu ba zhuan chung xie ba shi ge ge bu tian jian ba xiang xie bi ku zhe ge nyung zhen dong wa da dong ngan chi heng dong zhi ge zhe na ying chuo dong wu zhe ge ren teng hi ber xi ni qie shu ge jing du la song jiu xie le gui

0: ཚེལིན ཚུད དད ཅིག ཅེ ལ ཁྱོན ཤོར བའི ལས དུས སོ དེ བའི རྣམ གྲངས རེ རེ རེ དག ཅེ སེ བུ ཆེ དེ ཅི དུས དེན ཅ ང ཤ དོང ཐོབ རྒྱུ གེ ལན ཆེ རྒྱུ རེ ཤི གང ཉུ དུ ཅག ལམ ནི རྒྱལ ཁབ ཀྱི དུས ཡུན རིང རིང གི ཅག ལམ ཆ བའི ཆར གོ གི ཤུང གེ ཆེ གེ ཉུ དུ ཅག ལམ ཆུ ནེ པའོ ཐོ ནེ ཧེ ཁོ ཕ རི གི ཇུ ལམ ད ཅིན ཁུན ཇུ ལམ གི ཆུབ ཤི ཁེ ཅིན ཤི ཡིན ཤི སྲ དུ ཅུན པེ ཅག ལམ ཚོ བའི རིང ཚེ ལ ཅི ལེ རྒྱ དེ དུན ཅུ དུན ཅི ཙམ ཡོ བ ད ཆུ ཚུ རེ ཉུ ཚེ ལ ཅི ལེ སུམ གེ ངབ ཅུ ཆུ གོ ཆེ ཡུ ཅག람 샤동 토베지 시안에 안강 파르기 ཅག람 코르교 집에 뒤주대 단대 추주 숨네 추주 찍기 능준도 통도 친데 관종 총계리 교조다 산류 침부지구 와르기 조교 뒤주 통도 숙진 조교지 제주유
1: 디글레 군에 비외네 추 제족섬님 예시 지접카 선교를 중에 강키 롱아세 중업어 구수배 조교 조의 선교를 용자 전도 접탄 림바 처신 중캄 구유비 제유견 그룹회 롱아세 중업에 고수배로 랑제지 중캄 구유게 비세 윤체 메바를 레소친바타 믹세 조호로 레주 응세 중유바 모드나 유 탈류 다와 당분에 듄배파를 개용기 PM 니상의 최두응외부 산림칼세 두송래 미개방 조심마세를 위크 직탈 청중계 찬해 착세 야제 투탈 청중 니심바타 남시 리그에 닌창기 두르세 두송래 야제네 숨탈 청중 구 파유바시 상외주 릭 당분에 숨배 발기 추부세 십시를 제배 중외기 두르세 야제제주 겨주탈 청중아 심바티 두송래 야제네 니탈 청중 시 파유바시 망초 니람키 추충제기 박조 내튼 총동 하점 체제를 주용 체제를 꾸디단해 지수타 머취 추충기 추부세 모두 링이바를 내주 균형 도유 중감 구유부 부장 황润秋희 안초 퇴용 내 내래 캐신 체리탄 튼라 팀다르 박조 주용 체제 등규 체디 박조 고 주기 강조라 균튜타 딩섬가 꾸디동화 타 중캄 구역의 비세 최종의 체력소 조절로 구지단디 미망망 소기 제베 중국 주준 체배 편제 초르투바 지신유 니도 숨줄로 리급 개용기 PM 니상아 이카르체 미 대방 춥시 마르 위크 니슈 접두 맨 심바 체주타 최구유타 최중캄기 뷰리 취 둘세기 믹체 야제제주 경의 발을 토로동화 신진 총주 치제기 구유 최종력 주체파 총습기 소외 쪽추 주요 체제 야제 둔주 신규로 꾸디 동화 제체디 댄딩아 총습기 메드 그루 레소 동주 인시 주유 탈르로 대투 개용기 도슬로기 로동세기 송회 둘세 통마라 야제급줄레 마와 총휴 중캄 쿠유부 부장 선파 리가오이 롱아 체중아 베싱 탄부세기 진프로탄 숙세니 춘진체디 뉴주탄 솔레 짐주기진 총결탄 총습주준소 존에 케군키 밤미 태뉴 피제르 구디당 유지주바시 당기 소진 좁게바 초춘 랑예키 나지수 룽캄 친부 튼젠 주숨바 빠짐라다라 체디 랑예지 클룽키 뷔세 응세 퇴부 레소주주로 구디당 유 중캄 쿠유뷔 부자선파 수비조희 민가레 랑게키 룽캄 친부 튼젠 주 시베디 제고르사베 칼롱피체 균투 레스동베 차주 주시 교포로 소신 유바타 존네토 티웨 토와타 티웨 네르케화 티웨 체리탄 튜베 용주로 슈겜네 지주 유유지 총송타 스촨탄 총신서구 신장기 울룸무지타 창지 시허즈 사콘체 슈뉴데 유지 사콘수지디 미제즈네 사콘라 초용네 주종체주타 퀴이지이타 림신 꾸디당와규 칼롱게 뷔세 사콘 용소 리그르 용화 체주신라 존네 레리타 케콘 루지제 주종타 조부 뇽동치 슈치로동와타 존네 차주카지 주규타 레저 심보카지 라다라 체주히시 주바시
0: 디글레고네 비비니츠 사괴바라 디주 거숨 추주 도담주네 시도 중화라 니도 니슈저주르 다와게베 체죽숨 인기 추주 레고다 까마십주 이바라 거숨 때네 균에 오진체베 응소 정보로 돈 통주르 직생유진 대낭 거숨 초딤 코르균 체데 나동게제 죽주르 숨심바다 추생 탱장 니지 책동 앞자 죽주르 니 조교 체바라 오진체베 응소기 보르세 돈치 고동 둔게 니슈접든다 촉동심바 거숨기 초디 최고로 배제치디 니동아 병업중업 뛰었습니다. 조승 팀장 니동아 병업주 담바 종홍 채봤다. 유급의 미팅 70주 10시다 초동 승유. 만주응소 뜬치 니동기 70주 10개다 개동 오전 채봤다. 제지병응소 개진 뜬치 뜬주 뜬뜬다 개동 뜹디군의 주간의 주유. 니동 죽질로로 초생기 오전 체배 응소기 창보로 돈 통주로 찍리에 개춘 거숨 띠네 규디 응소 오전 체규대 로지용아 뒤마라 창보로 망보 균경 도바마세 니돈이 슈쩌지 로네 니돈이 슈쩌엔을 왜 바르기 롱아 뒤마라 돈 통주로 찍다 지방아래 개대 지주 변조 규디 튜네 제다다 고주 제다 땜뷰가 균경 도비여진 지주 점규 서구라 망주 응소 고주 견린다 지주 교규기 변조다 지조 뷰디 콤비 조배치라 대교로 댐보치 코든체유
1: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토강케 열숑테르 총외신진 말로 뷰리랑경크 말로 소리랑경 종게 나콘소네피 총외 루츠 구콘 계급랜세 지능게 유주니 르무케진키 비즈네 튠페 르무다르투 제신 따나토 초베 토강케 샬루크타 머추 쿠버탕부르 네페 송의 말로서 정리 송의 신청기 로고 침무시기나 아시아 당부타 송의계 체제배 자당계 랜서기 내유시간힌 냠지계소 롭소 체제진의 증조기 댐비체패 점링기 진유매패 치탕장기 구침부시기 야게 송의 루추구콩 계급 랜서지린니 예동자미조솜서로 계급 나래타 자당주기 계급 랜서지린기 최대 챔바라 초체제진 예동자미조별로 계급 나래타 자당주기 십지 진리체부타 계급 랜서지린기 민투난추티 송은기 토장 랜서지린 당부태를 교류기바시 从而 루프추 구콩 계급 랜세지린 토단 10주진의 개조린 选파 수남자추 안추지린토 쿨송화 니슈저주유진 콘수이겐티소오니 중캄 송경조르송태 지린난케 루추 슈르규기 개니토와타 디진 쥬람예유기 개니토와소기 레튠주신유제주유 두가르겸니 从而 루추 구콩 계급 랜세지린기 쿨송화 신행싱 남균 지린난케 쿨유장다타 닌지러 쿨송팅니제규발레 시엔턴동 다와타 투지다라 지신기 기피타 소차 촌넬라 도십치구이휴 두가르기업기 로디다신 난주 지리난기 징외타 소샤기 기사르네주 하잔리페 유종 믹톤 럭싱키 지상 지리도 친송 유고와 디카르리페급 타베 신캄스와 디카르마 이남시 뚜응아 치신도 지주바시 신도총과르싱나 민가르 루추구콩 계급 랜세지린토 리기소차 리기야드 굽주코지 휴바타 대추 계급 예림바탕 부여송교 리기소차 리기중니 휴진 베나 오카르타 라게 사 총총기나소휴 계급 예림바니베 송교 리기소차 리기주구 휴바타 신진진비 송교 리기소차 리기니슈쟁아휴 대개 지신이 소오 리토신 방탄탄 랜세 옥급인신 지신지 숨제니 수접시 유진 대추 면저를 린탄 댐페 지신지 야다 숨주 소송유 베나 남준 통토베 야저 군부타 자와 강라미도 소유바시 머추 뒤뒤게 대외 중캄 송유지 임배찬테 마로 소종키 중캄라 송교세교티 종주베 심바타 종톱실동회 멍실을 지디 아지수 계급 중캄 시베 족중기 배둔 종탄 ngojan rijuni siringuri hin sibe la le sa tu din si so ge kap jin be si ji chen ye to yu ba shi zige lin ge kon se sen ju ri ye zhi xu ken zhen xi wen du la ta ba san la mu hin le zhen ge gu nan ken da wa si rin la shi
2: ya la shi a gong bu so ge gu yin da lo qian cuo zhou de guan
3: nin da ru tu ri chu zui nga ba le yun nan xing jing li jiang hua ping fu mei tu ri lu jin ki nie kang ki luo ba wa ta xiao ji 롭지 장괴 마이 강비에 파르캠 남투바탄 디다르 공기 닌지기 창례 고속계유
4: 예밀리아 장괴 마이 스위 타로로 충주집지인라 나타다 유난 신지 리장 화핑소 봄의 도중 롭지리아 레시그유 나타다 봄의 도진 피 롭지인라 롭지 상수지게 아이라
5: 니도 자메 주메니로 리구이기 기겐 페바 장괴 마이 덤지 딘지시 장난 유부디 ngē lōp yō mī gō bē pōmē tō rīm lōp zhīng shīk zōng nē. Rī gui kī pōmē nām lā lōp zhōng kī kōgab zhōng yū tāng. Khōn tsō lōng gō nē chīr tūn tūba chā yū yīn, xieb tē shī.
6: Lōp zhā zhōng jī, khōng kī gu sū tāng bō mē bār mā dū bār, kāng sār mēng wī zhāp sō nāng wār pē bā tāng. Wī pō jīm sāng kī pōmō lōp zhā zhīm tūb jī, khōng kī lā lōng māng bō kēp jī, jīm sāng chī tō māng bō pē pē.
5: Nī dō yā mē zhō mē yē lōr, tāng tāng sī xiong, 提醒记者李瑞卡给肉掌握请啊微风彭彭罗么都为罗月米国别托人罗真心云南丽江土族
6: 张桂梅以日归记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비에 레젠 슈구키 텐디 레젠 키 낭튜엔 조니 이집키 갸르베케 첸 사이더 키 중국 공전 당키 점링키 로경원 유지 주베고스타 소디 어랍타 터키 파키스탄 체 게급송키 튜몽국송리에 강시 국기 유배고 국송원지 리슈 장보 라리안 신도 사바드 유진 자빈키 고요 강시 슝기 유탐 시베고 이랭키 각제 미튠 고샤려 도구 첨부체트 강인 시베고 치게키 년조 강시키 중크 변조키 로징인 쇼 도구 지베고 종로 수리키 에브리키 니망 티웨마화 편부 준비 고수힌 샴러 텐디 리젠키 낭튠 십즈남 센조나 이집기 갸직부케 젠타 시그마이터 링네 튠레 속비 지켑 긴신 아이흐마드 사이더히 중국 공전당키 중크 미망키 네티티 중크 케주덴비에 팅랩젠키 조람시 되유진 중크 남비에 팅랩젠티 갸치 피게 조신비에게 컴남려 제시 진룡회 튜닝 띵서무시 된유제주샤 龙女士在一狂徒在一德期 롭진네개이칠레담디 롭종체프탕 녜동주롤 콩팅탕폴 종크사토토레뷰시 대제공키 종크로 롭미스탕 소와르워마세 공스주디 종크베티비규탕 비준 캡대제제디 예종인내비지러구디단유시 사이德罗망신 이집탕 종크파종원체프탕등 콩키 종코로 더시판 시도치 세간 사미제바 딩서토진유 사이더키 중국공전당키 푸간징뷰차크타 지초규룡 뉴지 라다르체 펜춘송지 텀섭제피 뉴피 미남러 박차 스무샤유지대샤 사이더키 중국공전당키 시주러 내튠 탁주체교 초등토진피 문세 퇴비 개주된신 퇴원기 고요쿨시디 균체미발추집타 퇴구 창토동킹휴 묘진치라 균도망회 쿠유주토 중크 계급된리탕 피계키 균퇴정신 송동토부제유라 电力中区, 균퇴폐계 문교집회 교긴계진시간인시주샤 사이더히 중국 공전당러 미망러 장비의 지심 서무대휴 중크 내민 의결 시주기 미망 대화를 진부티 원내 의결 중휴 중크 리그족 대비 락린추 의결티 롭스탕 면추 짐추 뒤카 퇴례 시주제탕 송지제휴 정세입 초연년 달개 동규티 신뢰 경부탕 정화휴범마세 신대민의탕 롭소 퇴례소탕야 송지제휴피 문진지급시 중국공전당키 중크변조탕 지속기피계려 구유디당오마세 터통나후 시베식려 라량 순수발토조휴 사이더히 중국공전당키 중회표종수균신내주년 로주키 쥐린결 통하장前부지진 중회표종수균신내키 시교 균체미발투티 뒤접려 내집에도표前부지두체휴 이집탕 중국계급미가 윤신외로규탕 외동초회시배대신 중국공전당키 제단탕 냠룡기 이집러 제시코둔제유제주샤 사이더히 중크피계 냠룡키 진탕치수니 점린토 꿀러추비 팅랩진키 체시시 떼내매부티 자주제부티시지주도 중크남비 팅랩진키 리주된비 락린키 세세제부티 계급소소 정의기 루규탕 진내 퇴원제레식티 정의러왕회 피계키 조람수십지비 왕지유부티시지탕 Tengki zemlin dingi, zengzin tang pukyurki tukup sabasiktu nip tang. Logi shin, che menyuhwe gyungto chenpo gyungyur ngang zhoxin yu la. Kola jipu sakam chipsiki nambar hiya ding zip tang. Chegzub chihwe gyechun chishin yu. Namsi gyungto tang jibye chutin, 主持人家,每特人类最共所,可乐日比人心期,真龙车,乔干人路塔,签特没别三路尼,母体,内个玩口语解决多。赛义德期,中国共产党期,每日期两万集团作伯对别,杜西塔,可乐日比,出国前不习团体,三林期去瓦塔,推着期去玩,连得比拉,天外月期团体,年日行,温色推度进去。
0: 在中国共产党期，泽连斯基落脚抗联盟约解决下。几次短期，沙特阿拉伯土耳其、巴基斯坦前给克松票，沙特阿拉伯总统麦加说，麦加以推蒙古送列团转转了，明大贵不天呐。给克吉勒七国破解，推蒙托亚联络别团成了，上面土库签不几个月不是。
1: 一些明天，该克松票，俺们这级别给多，你退1300块，电价退不，几度途中会，我与女婿约了，10块给个票，而且电价开连了，一切没当我样，算去。该克松票，电价过送列团，俺们来那么近，随时批判，然后10块票退不了，不给修改贴息票。 文革公送列团去出团体编制外，其他团员了，俺心得些奇怪些就下。这次团体，沙特阿拉伯给个人跟团，乌秀伦前几脚，穆罕默德堂，甚至批判，土耳其总统埃尔多安、巴基斯坦去总理夏布斯见面，买家推蒙古送列团出团了，明大贵别再过收入不是，明俺出团去一切特同用炸见面面。 文革敲松票，俺贴着表会，俺们这三家人行了。这团体给克松票，过送列团，俺们来了，兄弟个个规模特别不同。天明月里，真最下去坑中了，团蒙托托南去修七座大屋些事。埃尔多安去这团一个天，给克坑中了美国些民事协不同。所以埃尔多给亲自论证宣布，来的克里姆里。 这团一个天，每月里，每团对外男，也能超过一座不足千米了。人多喊声声，也能猛兽争夺了空中躺下，这完美极限又不是。一些明天，这团一个天，明儿俺先七十几，对面中心团村男那不谈，他的年轻人他接送手就不离，俺这边问自己个又不是。 文革公送列团去出团一个天呐，边角多少节外，所得二十趟，人团春节月票，巴基斯坦，清境去昆明街口土耳其街集团街一百趟，街口松坡，让所需，立即点票，俺们这节去特区十里趟，团蒙托，这边特区一票，文件钱又不是。 一七七八十几年，沙特阿拉伯土耳其巴基斯坦街，该克松去过送列团去给多，叫你给个人月票，文件这个月不贴。叫今年，预先十块钱电价退不，几度途送我趟，十块钱给个票，电价贵可，文件退不月不贴些。 明儿，沙特阿拉伯电价贵可，卡子贵土苏口月钱。阿里塔伊斯兰克，今年一百等就妥。一人了，麦团当地当村，沙特阿拉伯了，毛主席面积天干跑不趟。年前，也门湖山长街塘东土拉里洋穷人呐，电价去昆明板口又不是。天堂接济伊斯兰克，因为罗先生十块妥，麦团家去军前面板边个七十多块，沙特阿拉伯塘土耳其 巴基斯坦说，该个区给个人三千几个月不同，交钱新年，阿里电价开连了，一起军团俺穷途进不趟吃不起，十块给个区，让我给电价了，兄弟隔壁特别三不，最新公园煤气特别充裕片，文件钱又不是，阿里来时六千，预算那团去直接给钱，克里斯蒂安维尔来个三去。 拿出去归拢南美土下半年，一人了，某处两位八十趟，让某处新拿出松江某土别牌，而且就去前去日坛人别多年，社会给个去去做特区趟，过送街头拉天立地阶梯，店家让得趟，过送列团肉的，那么近，随时公园都够，规模特别，文件钱又不是。 一些明天，沙特阿拉伯、土耳其、巴基斯坦去出团一刻，明大贵不提。出门票开便了，修建贴息不含，然后十块钱退不了，普给修建贴息票，文件签下。谈不提，而且十块钱修建接线途动款。
0: Ari Shidin Sheng Dine Ki Turim Sim Jupa Asdi Yahar Miar So Rigji Kejin Ki Chudun Ti Negab So Sodi Arab So Tang Ari Wash Ki Dien Jia Rok De Jue Sub Chi Tuki Mimu Wengan Ti Ton Ni Soku Ki Dien Jia Nebab Chu Ki Ari Shukin Nupa Chung Tu Chimba Chun Yu Pi Tsuku Tang Tana Ushar Soku Shibur Dien Pi Ari Shukin Nupa Yugu Tipi Winzin Chigi Yup Shi 年年，塞伯特克、切普西勒、贡多、萨伯永华、贵地东区，以及切巴尔西比纳、索地阿德唐、土耳其、巴基斯坦、捷克、土耳其、古苏联等区，出团了明大规模的。以色列了女主民用文学车队影片完成车厢，卡塔尔七零年之列共去车队特别为综艺拿，出团一个天，女朋友天，天了车干我们的个，新年温度不越结婚下。 嘉宾演出期，年前那区别玩是不赢的。嘉宾是从去年冬天去这边旅，那时旅我们自己所谓连团体。嘉宾郭松博去，那团部了嘉宾去过同桌了，去给他过冬衫，热水器子又不烫，热水厂不贴，路过去拖车三百多是又不烫，他们郭松我们自己是看特通俺列车着是又不是。 甘肃文字区新图军前面把三百多匹铁，桃山铁外七万七块八新的，嘉宾郭松博去，孟伟博清晰，八个人新去，全程南京塘，唐能新，毛特皮蛋三百多个，追至一匹塘，嘉宾那天，毛团前途就这一匹，继续三百块，毛不改给他，成熟车这几匹，别叫他。 若是托明年片，人可年纪大，嘉宾去来日开去，甚至去新区。嘉宾推门三脚看去，年前这月明的门票，给起龙头张贴。嘉宾过送不去，那天不了，日出起在月片，年冬日出走丢了，若是月过送文字去，西群嘉宾去过同桌去给他过冬三新贴。
2: 陆局去托在三百多个日节点下，南区边玩是不赢了。热血天南下，西边五场三百米片，热血南场八千岁月片。我们把钱呢，这边是从去，轮着土点给这边过送文字去，出席俺们为忙土就是一不谈。这边是从去，土人搬着去去，俺东西是走丢了，过送文字去。 且昨天是群嘉宾去国统区提出了历史节点多，孟伟东区天南店呢，嘉宾去国送读书西部组织去去，八个人先去参加他，提醒模特去当三百多去，教授公园给娃东先预备他，第二，七团国送去，七团来给会，三楼我们先退不进去。
0: 屯门三角看去，南区边玩是不赢的。嘉宾郭松博去，美特人女郎在贴，广东春心麻辣土在贴，西昌一十六，人地汤，排骨去，米饼点起几贴，其他区别来去七十东西去。郭松博去，特通干果人心去，妹妹那么做，保鲜是牛肉切去，切西瓜不烫，特通心就三杯切心片。 最初托为贵味所去，辣子汤送的这天，开始朝我组装起这一部铁线。国松文字对门托在三百多部铁，嘉宾去来日开去，给客去农事局军队中心了，甚至七个月不烫。嘉宾干脆三个级别托，你随便玩是不赢了。国松军委三部铁，给南团给人堂去，给今年给民兵堂这从一不烫。
2: 你懂你是怎样的？若是落去，给南团给几人当去，最最切实怎个提示？文讲给提，他落地送一起送，索取给别去。过送中午提，你懂你是怎处理？若是落去，给南团给几人当去，才是三百九十一不谈。给定你懂你是怎处理？若是落明团托去，给南团给几人当提，嘉宾去过同桌了。 这团结人派，我们把钱的随即接不赢了。嘉宾去，民兵文官吃过不烫，国送中午去，西群嘉宾去国统桌，这绝不是新军不是。嘉宾去，我罗整天小会，南区特通西绿图送没别的去货。西群这位国送桌群，吃不下我们吃个天，若是不来这片，我有给干年级头教育不是。 南区别玩是不赢了，嘉宾去在聚嘉宾餐饮东会吃得起。罗氏嘉宾去国统区吃阿去，车队空空坐四名。
0: 文件各帖，各送文字，切切透着东西，拍切文字从写，加边去诺西内村了，先拆几处，俺来切着东西，诺西不去，只有明天，长不久。

0: 뷰르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츠트바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쥬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쇼드윈 제스틸리 테링 자시베 님무테 게춘네 나부처 자시베 송타 카르지군네 쇼드윈키 제시 민드윈선바르 수규히 테링글레세나리아 니에 초보나부처 표기 수규 샵초 아질하메 골히아 모드 수피에 낭튠 뜨제티 비규타 탱게초 송타르 님무카치 냠주 순드초

아지 하모야 차샤부이는 루카스타 세마탐 르야 샤프초 제제소키 투피에 촉뒤 정신키 데카르 교제시인시 트위지창회 차프디 말라타 피숨석회 첩진 덴바마세 콩피키 루큐 윤신부대여시 다 아지 하모 중배텔이야 나나초 망추키 세마담타 당능시 루카르 교제소 나우의 출루 교제타 망초 교제키 슈킨 침부대표시 대대비 슈킨티 라메 교제 통말 중어마세 티네 교제키 나버시도 교우시시샹

아질 함 테샤 데카르 규제 시인 베차네 주피나 데카르키 피림키 춥시 덴시타 당능시 제주 링이 테네 대피나 데카르키 게와 동토 쳔베 체규티 아질 함 데카르키 미휴 조함 양나 미체 토슈티 마인파 Kung-tub-ji-tub-ki, du-kar-na-ki, gye-wa-nong-ar-chi-ru-ju-kyor, ngun-go-chi-pa-ham. Yi-gyo-hwe, juk-je-tun-kyor, yu-gyo-ti, mik-bin-zo-ur-zin-pi, re-wa-ngun-gur-ki, kurim-si-ri-sya.

아질 하모 첩에 규짐키 나로리아 자티 망부지 되용시 에마 에말라 시퍼 땅아나서 로마타 자회 차튜버 충충시 줄리아 샤괴부타 테네 차튜버티 남타티 중 뜻되오시 규시 다소 잠주치아 티제샤 치수 티 남타동세 약토 조타 뒤체 개강치회 미너첩주시 다미네티타 튜베 갑리아 균토 너부키 잠주치부타 제브지토 미네티 미세키 등급토니 데모화 퀴듀슈타 팀히 뎨리니 제시 뜻되오시 제초토

0: 기랑키 두고르낭규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니메즈베 센로랭게 공감사 렌제네 탄데센시 메리젠디 동양농대님들 지급리 공 표계농 챙기 티링기 링시시 메리젠제 그발이 젠조존 슈게 신지원도 있나
3: 그모 바산함기
2: 로나마 렌제 가딩기 레자나 그디시베 난드니 다 이자라 아니 창물로게 도나 친분나 야 창매 바자 나로레 아니 탄도 대유베 네도지 다데니 미르메 공래야 너주 차젠 뜨규기 튜진디 쳇접르 발 슈잔다 딘데지 니 쳇접인도 이나 창물하게 딜라야 아직 도나 망보나제 가르쇼라 차베팅 링시 이네제 무슨 야 초에 나로라 이네제 데코르게 니주 망보치 돌레 남게 도가라 다 라물라기레 베지 차와 이네제 미야소소 워라 이네제 대태게 깨질 능력 중요 기레라
3: 그래서 나 하리다 너주다 규문에 차샤나가레 도나 체슈디 차도 간랑한주 자네카게다 차지엔 통주 진둔나 슈베기 차셰딘데 시동아 다디에 초레이나 양지기 미슈 푼데스야 다디 시자 군지 두그루 제위지레 교수마 대태리야 나와르촌
2: 어 레슬레스 슈잔나 주 차젠 따규게 뒤진디 탁과도 다르다 뒤진디 이나 따규자 메인 바로 와
3: 슈잔
2: 아 지금 낭도데 하장 그 표준 처벌제 동안아 코나즈 다르 차젠게 대규 뒤진디 차샤비나 개베 세버 찍네 개베 세 그버로데야 저지기 지구 두점체 다 대버로를 있는 즉 달릭 땜체 있는 저 봐. 지금 문주게 저지 돈수 치야. 전도 돈수 다야. 돈수 다. 아니 개베체 주네 중이 팔아. 응수다. 지구 영어를 배제. 아니 지금 뭐 피해 있는 저. 근데 나제다 개베 주 죽지 중이 되게 님은 숨부 되게 할 있나? 다 지다 변종게 저와의 땡기 가르쳐 그래. 땜 차셔야 돼. 낙주 샴송하라. 내 손도 임배 있나? 아니 대링래야. 다 지금 차도 망부 대고기 니즈링에 있는 디레 총수 단다 공라 함라 기랑게 슈에게 양제 미슈 본데 슈에디 다 다부 작제 망부 최게 다부 직제 좋아라
3: 제라
2: 다부 대대 공라야 다데 양주 다마 뒤진기 토라야 아니 좀제 야불란제 게다 최로 봐라 아니 달로 직 능주 차쟁게 대주 뒤진 토라야 슈딩 당부 체제 아니 전도 딘데지기 나라라 어 슈제 안다이네 숨부치라서 딘데 숨도이네 장물하게 도나 침부나야 대자마 세베 아니다 변조 좀 민바 전도 좀 치르 받아 종의네 리스드인네 리톤즈네 아니 비교기다 담망보치 작제망보치 좀제 아니 즉 전도 딘데지 슈도이네 창물하게 도나 침부나서 말아
3: 슈장
2: 다직 너주 임베 있네래 대교 대랑랑라야 남란디라야 즉 통침부 체제 차가 되게 있네래 하장게 토부스에도 가라 남장 망보치도 올라 대교게 남장 망치버리 임베 있나 차가 치 죽숨 잠이여 봐 죽주 되래야 아니 치니 잠이여 봐 딘데 다지 차가 응유디 있는 보러 하장게 침부여 봐 딘데 지송도 임베 있나 직내 차게 응유지 니네 임베 있나 낙주 대교 뒤진 티 깨자 침부 인도 임베 있나 아 사죠 가사카네 직 전슈부 망보 피해야 돼 딜라 토요리스므게 다지 다댕기 낙주 차진 대교 뒤진 더불어 차샤부 이내래 종치네 폐배 전슈부 이내 망보치도 따라 차샤부 이내래 쓰르한다 총은다 간수다 云南다 대신도 변종기다 낙주자마 세배 아니 서구도 종기 시험반에도 슈잔 직 대교 뒤진 뒤 머신에라 직 조교기 직내 조교기 조직해 침부지리라 직 다치수이나 아니 직 시주기 갑주이네제 산에 시슝기 통제이네레 딘데 체베 우왕게 임비이나 진내들라 꺄르투 순슈 게제다 직 처외다 뉴버디 비주제제다 단다이나 창물로기 뒤럽사베 나로래야 직 미기 아니 데모자마세 선베 농주 접으질 교류제이나 대한 진내 대한 꺄르투다 메로 접 수요제 임비이나 단다 다급 침부지 용도 주장이는 로봇수 임비이나 다소수 남규네 직 다소야라야 직 당신 체인이지 답하조 묘해 이내지 대고르기 제유기다 즉 시자되게 답해 동해 이내지 딘저에게다 당도지 글리글리야 레비용게 수여이 다지 렌제기네 배제 도나 중요리 더주 전도 디더부지 베베 유림 줄라 이내 로봇수 소소르 니기다 따디 민디 즉 독당네 즉 진내들 당신 첨부 유바 딘데 먼저 통도 그도 봐라 비나 자자비는 타타딩기는 주차진다 교 뒤진 넘어라 슈베네 다보 등정에 차샤비 내래 민가정기 년부 등지 도발아 빼나 차샤비는 양진에 아니 다딩 대주를 리베 다 미슈 분데 쪽부터 다디네 유제스야다 표정 흉루스야 장가르 삼베 튠루스야다 강지 민바스야 동지 타가스야 다베디 다 민년부 시부 등지 컨디스 다베이나 삼삼 민디제 주산다 던주 성물로 있는 조회 능유네 아니 게 링지 기사 개비 중기 능로래 아직 대고르기 시부 망부요리 디게 직초 lopchon chea inay zhe rup-rup suya inay zhe dinde chea da zheyo ge da de rinne go ge jik lukyu tipde tenzo ngo zhe jik rangar ya chungye du ane mingdawa chi mingbar ya ane susur ngye ge de ngo da yip kado la sopa tenzo da sungri chea da ya jik de zheyo ge rinne da sungri chea dinde chea jen ina susur dala ya chanbe da ming nyambo dinde da chea inba ina changme da nawe suya su mingba da tirang ge ane rindang ngwe ya ge ta ming nyambu shibu tindre tabu tile pechi lingye ge tona chung yu xa yin la dekyu ge rwa chigwe kor tijik je tandu dekyu piu je cha jang ge dekyu tujin ti ring la ya chigo

0: shenpa tabbe ti tingsa aji rinne yugu te ge tujin tunzu che gu pajan ki pyusum sokbu tata yao shibu nyen nangi duwa tari ge nangju cha jen da yu tujin ti rinne yinba yinne le jindu naga mangbo shibu resha kondu ge nye ge shuibye ne da yu ki tujin ti pyu jero wala go zu yung du ne che gu shibu go zu yung du ne yinna da ze dinde pa zu jindu che da ze da jik de gang la ya da chabdu na sokbu biya yorba dinde ge jik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Tene jik chokwaraan ki tuanze, ta jik kama karishukore gachu, shiarik, naso kwa yororwa, tene lakwaadu yatsakwimbo. Tene jik yagdu, tuanze tunzu yagdu, yawajiya da, jindu chiya. Deshindu, chiye kaya chiwa jikni, tsungu maji.
1: Nesi, harangshi.
0: Ani chiljo ki da, tsungba da, da kile mangbo jore, kuna zui jik nagchulu ya da, tene maza shiajarwa, nenyi chiya, tene jik kenje shoki ya ki. Ani ledu inne mabu chi peche ta dodo che shubi inna nagyu cha chen dagyu ki tujin di inba inna dagyu te gargung tsam che che ta teta trebe inla ki ani kentien ki cheku haja mabu chi pe songa la
1: Nesa Tarangshi ta konla nga nazu yazi gumbu di gorling du samba ta ta dawa kebe tse ye nyen tela inna anzu nagyu cha chen dagyu ki ta jeyu ki tsungu ma jen ki wajiru tsundu di sotunga la
0: Resha la
1: ta tsundu di tole inna le ta nazu shinto chungpara shiba inna ta ting ki dagyu tujin di tole inna kyun anzu namjang ka guzam jila dan di kenja xaadunga di di gita jiyu ki majo di nile gortung juru chu ta chwa geta saya sum ta zam ji xinxia xiu za da namjang di kyabze ngu ne chasha rile bisha dan anzu zangsi nyu yu yinar za yamana gengwe men zi yamana anzu songso nyu song dan ngu so jimbi lakwa do da ngu so gejin nire yorba anzu tandung xing chok begi kenden ki tun zi la so begi zunia kikung te da cui du
0: xiu za la ta jirang ki gong ki namjang di ga jik sum dui na ngune namda dike na nagyu la mixie du yuebe namda xeji re duwa la te chu na tangzang nyo kyu dike na manzu ta du yun jirri cheba ra duwe lamba du yun na sikyu yueba rwa mikdo na si tong tu be da namda xeji re ji langa ki ye yun la rwa jik tangzang nyo be jik lungu chenpo din re rwa ta tongzu songgu yo rwa rwa tangzang nyo be jik lung lo yin re nyi lo yin re tongzu tiong gong tongzu jik che ta dine gengwe menze song du zamba jik nagyula ina tumin du yuebe da jik jangzadang dina ya yuebe gengwe menze ki jik mixeo dinde yorba dee teke ane namrala kenge shoge ina zhe te shindu lakwa du kirangi song ya ki ta congso jik pazo otren chiya dhruwa genren chiya ki teke kenge ta dede peche ngarangi chiya ina dire sange du to tsobyo shungam tsobyo jaglam ta tsobo di ina ti nagyu gyula ya penchong gyula yinba cha cha su na tsobyo chaklam da tsobyo shung rangi ta lamgyu tsobo di nagyu gyula kiki yorba talo cha cha pa yinne le tsobyo chaklam di shatung tup je takta longa nishu koba lo tingde chire ta lo nishu di ringla yinba yinna chaklam di tingla ya kinze ki ta chik lego mangda ji peche yinba penchong sarba zu dun xe yinba yinne re te shindu nagyu tela ya yinne le chik sanay ki penchong kongpe tong ya tingde ki tela yinna le ki khe chenpo pyo yo shi ta shu zang ta tingi DW nagyu cha jen da gyu tu jingi kukab di pechu che je kinrin teke ane ya kenja shio yata lakwa du yin na kenden ki chokla ki tunze da tesung yung du yin na ane yatsa kumbu da ruba chokla miksu yubay da gachu tunze yin na re ruba bakbu da sha da tunzu tunze yin na re tunzu sungu yor ba ta shio zang jik nagyu la miksu ya du yubay ane tunze tige teke che yubay ane chokla ki kenja namrang ka gu tsam chile xa je majo di yin le gor tong juru chuk la ruba dun ma sim tsa ta tingde chunga re xu zang ta te tabiyu ji cha jen da gyu tu jin di yin na gar gung tsam chile ruba ta tene tabsi lak cha chabu chile ta di pe ju ya gu tan che je te dik bu ji suyo je ane jik nag juru tu min du yue be ane ngumi ri ne xu xa ruba ta ring ne na chokwa yo re chok we dike yin na jik kondu biye yin na re te za ma se yin na mangzo da jiwa te gar yue be ane 是吧？我给用不少呀，也是。提前都有呢。 simu wen ngwe na cha sha ba yin ya jik ngwe zo da su su ren ni la ya jik cha wa gyu ni ne ri yu ngwe la phe je phe ge simu si yin ne ri da jik cho mang bo la ya jik gyu lung thep je yin phe ma tung gyu ri shu za da the da bu ring ne yu gu ge tu ji din de yin da ka ze be wa zam ge ti ji ge jik ya ru ya ru chin je yin da tan da pen jong ge sa ne ka za ka ne su su su jik ge ju den be che gu be da be xin be ka ri ha ba du yin na 여튜기다 진데 개바디네제 아다 롱바소소직 싱종레기 네줄 때제다 뒤진 드미나조 요르 와라 디게 이나다단다 베드 비뮤제 슈잔다 렌게라야 콤보 유튜브 좀 봐라 융을 페이지에니 직 제고 된지 나눠라 쇼비는 거네 야고 여사제야 아섬 하고도 있나 다지 여튜기 단대 뒤주디 차샤비 내래 부글랍자 거르슈는 예수제로 와 직 밤을 보고 님도 융을 페이약 된데 그거 야고지제 슈잔 넘벌 이제 튀기 콤보 충분히 제고 딘디 비세 융을 피부이네 야보지어레 예슴기도
1: 다라지 티마제다 타딘 링진 유버지리나 차진기 더 유티닝아조다 표창단 디톨라 로직 튀지기 당조 자단 토기 도좀스네레 지가야만은 어 예좀 지다 대신한조 수용기 튀지디르지 예라 아니 니도 니쇼 정지 로리네레 티니금 나비기 계급림 병음이리네 슈샤기 민도나 추동아 남장기 민도나 추샤
0: 타딘네 람라기 페이지 저베디네 니자 세토비 기르라 덴지 준주 가조 딩전 딩전 슈그르바 디다 조이나모 코나조 냠도 처베니 숨베 게젠 추바스야게 롱년디 이네레 다지 나줄이야 로바 규림 시부 발린치 아니 나주 고르게 주된지 제베다 롱년디 지르도 바 대지 롱년게 첨미네제 다지요게 로바 첩집이 이네레 코나조 레미도 지상물아 베게 페이지에 다른 게 자젠다 교 튜징기 고급디 지에제 임베이나 대역이 니즈 모두 나에 이네제 딘제기 년도 이네레 망고치 통해도 가라
1: 시자 시자 다디니 나나 소물레 차샤나 덴지 준주라다 나저 로녀티기 첩집아 민나 용기엔 다디기 튜지딜레 퓨베기 라다지 인스네 초고치로
0: 제샤 제샤
1: 테마 제다 다디기 로녀디 차샤네레 덴지 준주 쿠란기 조처베 로녀 토마데르 동안
0: 슈자 디즈 준주라 쿠란기 이네레 직 깨지시도 좀 말레 다가르 쇼고레 직 나주테 차샤베 나 쿠란랑기 퍼유 리단로 발라 리단다 잡으시부터 슈자 소소로 니기 로녀 통마테야 아니 나주 더부터 직 소소로 니기 퍼유데 잡에 롱바지기다 조던조르 체베 롱년지기 나로라야 특유 중화디디 직소즈 롱년기 다르바 차샤 시비 다직 눈에 차샤비 내레 스지 더부지다 고야부지 조토소 소나샤
1: 주자 다디더 뷰기 롱년디데지 퇴용도 삼바 롱년디기 첩세기 사지 있네 장주 순제기 낭 퇴용동주 퇴용역이 초회출이 있네 사지 딜러 준비기 펜바디 내레 하장기 응세 되버리 지바
0: 릴라 릴라
1: 하나 저도 미망부지기 롱년디 대배지를 어 너주 총결레 야면은 유고르 지내자 슈장 유고 유륜 중야자 디테일이 있네레 펜바 가망마지 퇴용을 했음긴
0: 슈장다 대공나 있나 롱년지기 롱바지 깨다 추바라 교야기 너주 망부 퇴용
1: 좋아라
0: 다 슈장 단다 아직 저외 뒤수시 저외 띵나야 다직 표도 중에 잠자 방법이 된 토비이나 아니 지 농바 대라야 직 에다 유고게 퉁고는 된지 농바다가 게다 주발 주야다 농바다게 민남라 임바이나 용법용에 된제게다 차겐 야고지 주용고요래 휴잔다 된게 되들이 임바이나 아주 소소소 농벌이야 소소 퉁무메 임베니 유고 퉁고이네제 진에 비숨 속고 망고 된대 요래 다 이내래 망고지 칠로기 미 하마고 붙이 안 된대 된대 갈리 갈리네 야 직 개자 매바 주야다 아니 직 제요기 내니 지게고나 주 이내래 심슈 매바 주제 클릭 클릭이나 직 등주 냠줘야다 다고 매바 주야 된대기 내주 튕거래 휴장이나 직 단대 뒤대야 직 냠제 처와로 봐 직 처에 돕슈디게 배주 체제 아니 지자 야부지 체토비이나 안 틀어야 직 팬제 덥게 튀은지 저 긍지리야 페버트야 니즈만 같은 거래. 다 남라기네 배지 대 공기 니즈디 리오드 그와 공항기 니즈디 도나 중요시아이. 배란 요정 중에 유고기 대유 리공기 인베 인내래. 근데 지 표기 최대한 조를 제배 인동 딘제 법린 체제 저에 등나야 배제 아니 다녀 망보다 와 가다 망보 다 제시 수제 치가제 가제 라비나 제가 응유들이 저기 센 리아도 고난을 찾아서 이내래 제가 진급주 톱송하다
1: 슈산
0: 슈산다 테더뷰직 미직래야 된지 아니 농부직 기내레 다 롱바 지존나 소파요레 디게 이나 게다 쳐바규에 니즈 망보요레 대제레 이내레 야 나규 이내레 소소직 퍼유르와 노주 동게티 임바 이나 주시르 체베네 제요기 년동 딘데 폴린 체체 타바딩나 니 고베이나 제요기다 자가 딘데 유스 딘데기다 데베 딘데 캡라 체송아
1: 시자 시자 다 디더뷰기 치고 지중 이나 자야마나 차계류 이내자 망다지 규제 도듀제 슈비나 아주 샤조 탄라게 듀살레티 11네시 펜토스데 너주라시 저발
0: 단
1: 너주기 비디오 공배기 텔레 이내레 구슈데 마소네 니치시야기 슈크지 침보지 네오 리즘길
0: 제라 쇼송 네오레 다슈자 대답이 최고 규제 이마이나 아니 최고데 규주 동동을 비윤으로 봐라 다 이내레 대슈킨티 로직 잡마세이나 지시파도 지 네 도비야다 좋아 대 진비야다 펜버디게 있는 유타게 멍조라야 지금 뉴스 펜버디게 톱지 아니 직 진중 직 좋아야 개인의 조금지 직 야도야 지용에 민주주의 인라
1: 내세 선도 된게 하나 주 지면에 제나 양결 제용 행게 시변자고

ནས ཁ བར ལེན ཁོ ལ ཉིན ཅིག ལ ཚ ཤིན ཐུ ལེག ཅེ ནས ཆུ ཚུ ཆུ ལ ཚ མ ཐོ གུ ཡེ བཞི ཏ ལོ ལོ སུམ ཅུ སོ ཉི ལ ལེ བེ གེན དེན ཚོ མེ ཅ ཅ ཐོ བ ཐོང ས ཤི ཛོ ཡེ ཅེ ཁོང གི སར གུ ཕར ཐོང ཛེ ན ཆུ དེན ཆུ གུ ཁ ར ཁེ ཁ ར ཡུ གོ ལི རི ཀྱང ཕེ གེ ཅིན བེ ཐོང ཛེ ཕུ མེ ཚུ ཚ དེན བ དང ཆ བ ཅིག ཡུ གོ ལི རི ལ ཤུ ནེ ཚོང གང ཚུ དེ ཚ ཚོང གི ཡེ གེ བ ཚོ ཡང ཆི རེ ཚ ཚོང བ རང ཇོ མི གུ ཕར 유고와 멍뒤수 총소로 도소와다 추구르 따도치바 강바라 장다치바 총강 냠수치바 소기 김래 적지 체는 지기휴 유고로와 뇽뒤수 미카시의 냠도 마르캄 총총타 참두 중구도 라바르큐밤 양나 김기 처신경로타 레가 적지 지기휴 제수기 없이 처신기 참두 로중일 레비 처시 양종기 원라 처주림바타 테네 차감바다 차두고시 유고와 소라 찬된베 규림다 장추베 센제 지신 없이 부모총중기 지게 차타라 세와타 시가 크리크도 임베 체규메베 유고와라 세남부자미아 지기메 서신난도 더통 저시 양좀 단자위 세제바 총중 망다지 통규여라 최전기 부모야 대체식시 최전기 녜 딱바라 차도네 총예치다 총기여 원가 이게 미신베 대화도 신기 제담 강식 배유매 신기민도 제장 예바도 나의 부모로 롭소 차상부시 톱톱 제규 인시해 주기 없이

0: 뷰르쿠 나와르 녜바
1: 양쯔 추츠 트바
0: 셰치 이르 비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쮸 뎨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싱글링게 쇼드윈저스딜리 테레잉자시베 녜무테 게츠니에 나부츠어 자시베 송타 카르지군니에 쇼드윈키 제시 민드윈선바르 수규히 테링글레세 나리아 녜 초보나부츠어 퓨기 수규 샤프초 아즐하메 골히아 모드 수피에 낭튜엔 뜨즈티 비규타 탱게츠어 송타 녜모카치 냠주 순드초

아지 라모야 차샤부이노 루카스타 세마탐 르야 샤프처 제제 소키 투피에 촉뒤 정신키 데카르 교제 시행시 트위지 창회 차뒤 말라타 피숨 속회 첩진 덴바마세 콩피키 루큐 윤신 부된 요시 다 아지 라모 중배 텔리야 나나초 망추키 세마담타 타능시 루카르 교제소 나우의 출루 교제타 망초 교제키 슈킨 침부태 표시 대대비 슈킨티 라메 교제 통말 중어마세 티네 교제키 나바시토 교우시시샹

아질 함 테샤 뎌카르 규제 시인 베차네 주피나 뎌카르키 피림키 춥시 덴지타 당능시 제주 링이 테네 대비나 뎌카르키 게와 동토 쳔베 체규티 아질 함에 뎌카르키 미휴 조함 양나 미체 토슈티 마인파 Kung tup jitu ki, dukar na ki, gewa nunga chiru jukyur, nguyungo chibham. Yi gyu hui, jukje tunkyur, yu gyu ti, mikbin zuur zimpi, rewa nguyungur ki, kurim siri siya.

아질하모 차페 규림키 나로리아 자티 망부지 튀용시 에마 에말라 시퍼 땅아나스호 로마타 자후에 차튜버 충충시 줄리아 샤괴부타 테네 차튜버티 남타스티 중 뜻대오시 구역시 따소 잠주치아 티제샤 치수 티 남타르동세 약토 조타 뒤체 개강치회 미너첩주시 다미네 티타 튜베 거블리아 균토 응어부키 잠주치부타 제브지토 미네 티 미세키 등급토니 데모화 퀴듀시부타 팀히 뒤리니 제시 뜻대부시 제초부터

0: 남목의 튠지 폐개기 남내 년전쇼 한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폐개 진남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六种吃炖韭菜，六种吃野鸡勇气，六种吐司，六种吐司。
3: Sekaligi kung kamsa, tanda lingge ne sengku tsubi de zendini, zhongyang longchin nian chin jikib li kung, pyoge longchin ki, lopchong tu zu jibi de zendiyin. Nga ni tengdi li zendzum jita nian zhun shu ken mi ma kya su yin. Tiri li zina kubye mu tu ne, Xi Jinping ki tu rab sabi, zhonggui kye juan denbi jizu rin lupi gongbi, lopchong jitun shibi nang dun ka ji, ribi xin shu yin la.
4: 偏执真久的常用场地，娘们俩娘们姐姐的结晶之外，白沙金组把的滚地动过，结晶之外白沙金组把的滚地动完的，每日给两万集团操盘组比西金就那么赢了。偏执真久的常用场地，娘们俩娘们姐姐的杂团运用起的，全面七八里卡点都没两把团，弱日七八里，那只米七比几个团几个把了，白日七边做那么三八些了，就的是。
3: 계급卡的계급卡的密码呢？推木托계진之外白色的建筑把的规避当地，推木托垃圾龙丝区把它，推木托偏一个充值龙丝区把，推木托电价跟金送龙丝区把接起管，계급卡集中它，拆线它，维修了马队把它，它就都占用一部军用它，계급卡的密码给让大给，空白给做了单个区别，开完了进去。 계급线被能势的提取起来的魔鬼，以及常用场地送交机器官，人民有人空白用具体，계급卡机就要把切切人做完它，계급卡机对于进步的日本纪律跟历史开始为猛些点多做明年，계급层面任意给空白团结的切不到推从或者从前辈계급线大团推木头空白用完的滚地铜管。
4: 계급卡기본부님심아내년단제로나서라카대조바타투무토뉴슈티구슈주교로바타닝가티순슈로교로바냠레기덴자다투무기덴자지퉁기덴자제용와라체디냠레기젠구기첩치바타냠예기길송기첩치군중국시대단피기냠레냠예제기타르지템브르진네
3: 咱们邻居的松江滩，伢们都偏见作为亲戚四舅给广东的送子去玩滩。罗店居民安尼，是的，伢们那个在对伢们来别的去就行。俺就伢巴托，可能是被弱点之外偏见扩大当年，让伢给超到滚滩，人不忙活，冷肃经济给亲戚拐把军钱买把的退过仓的东玩滩，可能是不是可比超不超不走滚。 계급前边这位秋桂也不吃不了，几颗电力团，同样俺偏见用为。계급前边这位中心组把的贵宾东具体还将天干气候些些。계급前边瓦人直接切菜，东都切的团，卡点都浪人没吃不了，偏就真久团，伢们来伢们也用了几块。中国团二里瓦的给这瓦呢，谈点怎么领点给穷人这瓦开心的这些些。
4: 中国团二零这位空白机，卡叫全部也不怎么管了。你凭伢们给蒙西托，伢们来加几顿啊？团，凭就真叫给蒙西托，到我们米奇巴的托他们团村新前的，全面他伢们来团，电力节新单前边。中国团二零这位推木托空白东管，中国团五十岁娃的给巧用给特具伢们来弱的这位呢，内面三点隐形，凭就一团结在托秀团。
3: 娘们来出在托学，特别给日点托学这一届，给个前辈拍的给这位先生。拍的巧呢，让几个给送信这边送给去不了，老子点表加表他，看不惯给娘们来设备。 튀무토 콜리시비 제경나 후르당아 슈부치 치군 유럽니 니마진긴 점링기 케진니치이 중국다 유럽와르기 초용기 텁지로 딘지위 카조 양다 니바르도 시부치디 시드타 파르뉴 규르주 시베제기 로딘지와 침부신주바르 무튜 군디동군 보스르기그보아라 텁주기 로딘지와 딩섭도당디 변조로 뇨종탄 노르시 무자 첩시 딘자 미추 비리체 구주 숨기 냠레 중시 딘도 동군 중국 타고르 니르니기 차스 딘스타 타르게 콤비 용의 시자르 샤유바타 토더 바르 숨투 타고르 니 친지 지용기 네법 안 탐보르 지디 타고르 시드타 딘리 피게제 용와르 구베 동규티 르니기 랭겐도 지규 자심타 락삼 편도 콩야 신딘기 두시타 김지르 참심 김지르 쪽비 타고르 친지기 체조 실송니 타고르 기급 워기 저와 섭도 동괴 바탄 타고르 기급 카 중규 피게긴 교고르 디디 무튜넨 듄도 규규로 거스시와타 중규 피게기 춤지기 타고르 키뱅 알레마와 토바치고 갸지 야르겐 로신비 기급 타니 잔기기 기지 레드미 비위 추기 정충기 난지 먹고인비 양타비 디기 따와타 남다 덴바 자셈타 락삼 신딘 긴도 시송네 비견 조신비 계급의 튠지타 냠데 치슈 치르동군 중국의 총마린루 후르다기 타르비타 락다르 치바타 총마린루타 총마 직수 멍실 치비 계지직람 송교타 송교린루타 초기진루롱어구 치디 계지지초네 냠레긴 제노 케진의 카데 쪽바르 귀비동군 콜레시비 쥐종 말라기 쥐르쥐탄 쪽준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치군 콜레시비 쥐종의 내다 칸드충 미티 기지 돕슈 두알라 자리 유바타 콜레시비 쥐종 말라 포규르충 듄니 기지 돕슈 두르월은 균도 충의지 탄디 점린토 기지 돕슈 두알은 균도 침부 충화타 콜레시비 정신긴 젤롱 니르신 망도 주와타 첩지 콜레시비 쥐종의 흉뉴타 콜레시비 쥐종 말라기 포규르 균디 동규니 피해저 침부시도 교류 지기업 수지 시진핑기 띵바라 미지기 레완지든 소분 주비 타르자 톰브르 징디 콜리시비 쥐쿄마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둥기 초스 피겐주 규르 군디 동군 콜리시비 쥐쿄마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둥기 초스 피겐주 와르 구비 동군니 점리 기급 카기 용캡기 랑자타 튐버시 사다라 톰지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 보르진시 타르겐 요부 총디 기지 슈기 균체미 바르 체로송원니 니름네송 기지 돕슈 두르위 측기 사르지 정신 댄슈긴 균도시 벤저로 퀄리시부 젠피기 딩습 중화티 점리 기급카기 키멘탄 레왕 아르웨 탐부르 제워타 내드 하자 망부시 기급 지도 템범의 인신 제롱 하자 망부시야 기급 지기 뉴비 카데 쪽 두부시메니 점리 댕기 차왕 아르웨야 기급카네 튜무토 추두르진의 주구 유바타 콜레시뷰 정신긴 제노는 아르웨야 기급칸에 돕슈 직직기 냠레진에 카데조구 기지람스 서수타 기지 직수 지송 기지 창된 튜니르 제체 유니 기급망 치슈기 문진 직튠도 교류 콜레시뷰 제경 말하기 푸규르 귀디 동규니 기지 지속이 튜무기 레륜 인비에 냠주타 냠주 냠주 제게 자든 균총치디 콜레시비 쥐쿄 말하기 푸규르탄 제외 다와 초소수 응은지 직튠타 차주 직튠돈 유어치구에 점리타

시디 윤딘타 용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코야 당잔 지도 진딘 빈 점린 조준 치회 지게 부지 시진핑기 딘바라 난즈 점니 기급 카게 미마타 심슈 직지 치디 미지기 레와 지티 초분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용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 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쳔 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베리 중감 조준 속 테란 베준 치고부시 링메타 쳔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린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시시 기급 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톱 섬시타 잼와 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 첸부 편준 지구르 치비 멍시토 게와타 따와 미치사 토담타 춘진 치구바타 기급 충월은 잔냠기 따단 진구싱 아칭 아젠타 잔유 잔송기 잔시 주미숑 기급 칸야 중위에 먹추 충기도 롱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룽신 판도지 금중기 카지 미룽라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균치구 냠준타 냠주 균균치디 용접도 된자 인빈 점리 시준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 인비 띠와 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 된니 시추 미룽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양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튕기 충급 人인기 거라 땜부수규리 김지의 로람체나가 조린기 최신자부터 최민기 개원 동지체규 균형체구부터 수균타 수균민비 땜자긴 지구의 지구랑 카대조구라 남부 강연 중인 지구진로의 모구치구 냠레 냠게 균형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리시중구 변조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첸부디인비 묘종 타르게 첸부타 마조 뜻디보 미는 쿠르규 첸부 락제 피해계 첸부진 용화를 꾸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당 공야 군빈 토냠 냠계지기 변조로 관리시부진의 군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계 용의 쿠르유 야부중군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화를

수로 규르라 펜시 소그나리아 나르제 망잠 뒤요시 양신체 카지 서두 암이니 나르진 뒤지 뒤제기 뉴어요시 베차샤비는 신도 양메이타 신주 초급 약을 야시과 리즈소 더브르샤라 다니부디히는 신제기 뭐 세브시바 차디 개첨부인바단 랑그 쿰실이야 뉴도 동아디 티웨양 개첨부르샤라 토요탄바리아 가르쳐야티 당도나괴비 차와지르샤라 나즈넘규 칼라츠베거비네 리야메신도 추급 직 튠지기 사메기 내리탄 버체 당내시 대표로 최당 소원 민주회 미지기 튀급 민주회 소부긴 주지 뉴부디 윤도 주고시 제자 신제소 세리기 차제 당아진 뒤체 초주석의 모 치다라 세도 제고래에서는 제라마 주요공리야 AI제는 처지체비 사마리아 파르시 겸네 구비는 티 렁구윙아 사마티즈직 니릴리 연제체시 초주 지가 루미지 소토비 칼라칸시 디단기 세리인바 세부도용 토그릴라 치수 피주나기 저나 중나네 야부요실라 다 AI 세릴리아 연제체도마세 니샤르탄도야 세리기 파르 능주탄 류제기 콤자능주 니그던자능주 속의 최고비신 류장바 대난슈비는 징안아주 폐주 동간을 야대당기 초와 깨단 콤신제기로 치둔치도그지나 다솜니 대단한 중군이 세 테마르르는 권주구 제슈야디 탈로니 기급 기수부윤지제 토담기 직 최권죽지위로시 법듄기 사제탄 수부 지제 토담체아티 나나주 미참이 균딩기 대단기 초의 멍실이라 게마 대단기 롱아젠기 차르크 주영업에 나리아 카세부듄비 존에기 차주 첨부니기하시 락제기 차듭지 대단 토담기 세시 마르다니 미티웨 마와라 마네 마부응아 장수 키신된비 서동 줍지 토부체아티 첸제기 뉴분듄비 가조시리시라 다니마야 니미기 직서동 초주 20차라 체력이 초주 대표 책임기 지를 직대기 인접지시 구입해 마네토와타 겹기니 첨부 티게스요 말해라 다팅자야 AI 이버리 연지타 깨드 첨부 비입 락제 콩비 첨부티 락슈르토 바르린타 체도 지가 장소스 키신 덴비 최근 덴부소 문교를 중요시 머지 공제기 진유 티즈 체레 소린즈 듄기 첩체 토그 마레디 이니 균딩기 대단디아 토담 제약테라 눈딩기 잠디 제토그실라 아붕을 사르주시아티 대단 토담 치게 미초츠 터겹 치신 시에다티 대단기 쿰시 사브시 충교시 소부 대단티 주주숨 종달의 투부타 주주 듄 서동의 투요시 제자야 나나즈 투마디 멍구코라 감 카시 제제 즉 추지 유비 칼라디기 기윤디 시도 남비는 셀라 튠티 안즈 시도 토바타 토담 투야리네 교도 야부 용실라 따디단 그 중국 세야디 나나조 미링월이 세 텐지르네 고조 나부기라 Siamlu shuwa ge nang dhidi kare se na chakshi jokbi gyun tonggi nujru ju kangkyo bongshi che siya di yin. Nujru thangbo di kare se na neda mebe me ma dinba. Da jik chakshi towe neba mangche wa tangdo ya neda ngwe se keyo ma zhi. Yine ne shi jiru chenpo dan dun jen guwa na ya tang guyu ko ya. Ani jik ge dan ge bi shane nao la so bi neda tun si go zhi. 다네다메네 착시 톱유비는 닝탄 레바 캠소리아 뉴스 첨부요시 캐디야 캐랑리아 착시 토이 니시 유바 딘케비는 니에바르토 세주 빵라나구기라 메이니 야부디나구기라 다노주 니부디 착시디마 차비지리야 메동삼샤바 착시 토비 니니직 铁卫人性 니지인디잠바 네부망부 튜유진부암이야나 메즈코라 메다제 착시조고시 마세야 베드주야스디 갈레 칵스시 심주 랭원 바르 시비는 메동삼 시아비는 착시 파르융거시 테마세 착시 파르자디 슈크체 차비는 룽칩기네 갸갤야 나오긍스자디 다 당내시 닝네 착스르 신지 긍스소 라닝기네딘지 용양이고시

0: 제자야 착시 종민 기직 착시 잡자 멤버라 파르자 첨부 미요야 체도지라 아직 턴느카라 송겹치아 체도이니시 단우주 송부디 착시 조약이 직 멜리야 직 년된 정신 유연냐바 야겔리아 이라이신세야티 但 미망부시기 착시 조약 메디 세차비는 장란 쇼아리아 심지 치고시 이내 착시 조약 메티니 인슈 비면제 成瘾性 药物 세야디 마지 다지 카지 레지 치와타 야메네 카지 직 룽 차부유 왕기 아직 착시디 토른 주시 티니 칠로기 규진기 랑웨 네시 잠레 차시 토부기 네버 마시 내디다기 균도 직 세주 방라든지 체비는 착시 땜부 용부시라 노주 시부디 착시기 메티 양스 제부 제방면 야나지 면주 제도 현다 제바 但 내부카지기 착시기 메티 누부 퇴마소냠지 메 양스 양스 제부 예거시 다 착시 메기 누부 퇴고비는 지르다 체비는 사고르지네 니바라 균도 메디 다제 약시 총비는 人일 창비 면주 치단지 균진부 균균나고게라 노중아부디 차시 토부 유베 시에비네 람세 마르동냐바 다지르단 제비네 차시 니 짐신 짐신 토른조에 직 대신 땜부터 균진와 외신 참비군이 조고블리 차시 요구자에게 탑시 요 말을 저 톱게 말이라 但 노주 초부디 딱지에 팅 지랑리야 직 人이 차시 토부 유스제 냠대바 미망부시맹가도 다제 텐지기 人일이야 착시 토베는 두냠제 아니 착시 조약 매 큰 주문주 띵교시라 다이니 그시 니섬캄탄 세주 소기 착시 토부 차블리 응외소 착시 토부 마리라 착시 토베네 유메 다괴비는 닌진이 잠리직 착시디 대범이말 뒤마라 다와지르직 텐 숨잠 다괴바다 착시티 굽준네 갸드 십주바리야 대비는 다스 직 착시 토비바 문제난 직시라 노주 듄부티 시행기 시에만 한다라 큰 주문 좀 해야 다 착시 토부 차비 내게 마와타 직 내도리나 직다 예와이네 망구시라 요시 미사메 륜캄다 멍시기 내디 저금이 뒤삼바 캐리아 시행기 시에만 한다라 메세비는 야 체조리야 년거 요양기 교래라 제자야 착시 토의 내배 멘베긴 좁된단다리야 쇠메디 최고고시라 但 노주 개부디 디송게 튼제 갸갈리아 바오젠핀세야디 디최비네 착시디 조 토그지스제 삼양 겐괴망부시기 더게브리아 이치제제 디송 튼제 딘제 세비네 착시 조 토그지 냠제 디사와리아 탄되는 것이 튼탐바리아 디송 튼제기 착시 조비 핀뉴라 체리단 튼비 네도기 덴방 케게민도라 但 노주 구부디 탕줄 딘제직 착시 조 토그지냠바 단년가 하장치외 착시 토의 내단 착시 토의 내내서 퇴자 정신기 내바리아 탕주디 루급레 지단기 착시 토베 내베 메세는 면주 치급레 탕주 조는 규민도라 노주 주부디 착시 커제기 마오이는 티지기 야부 유냠야 다 착시에 테스야디 안주 수비 왕부 용기 지금 구슈기 정권시 계시야 뒤주 통도 나로 착시 하자 마부차비는 척균 뉴지기 뉴부디 쇼르제 되뇌 캐진리야 차 쿠르규 치모디 정바 야 차도 야겔리야 쇼산세라 소비 네딘제 용앙인 거지 제자 링게니 나즈 카리니 직 뇌리야 맹간치 딱제 야구나디 베미시비 캐진버리샬라 Sikilinki, tingdi zhuyang longchi nyinti jikib likung, pyoge longchi ngi, chwetin tanga di tanga xibili zin bi zamta xie yin, ngani tingdi li zin zumbi tanga nyan zhun shukin, mima kya su yin.
1: Pomo, ti rin rangi amla liya, ge jing angja ji suro chie yek duzu a yu.
2: Nga chilo liya, nyam tsum che ka li yu, di ca su na cha ro si yu gu a. Nga da pa ma nyi, kwa ra jiga na li de yu ne, nga zu pa le, tu yu ki kye pa yu be su ra shidu.
3: Amla, ki rang liya, chan bu yun pa ma riba.
4: 俺们差不多给不及你们开始清楚你们让心这钱有三节让你冷面俺打怕你冲击了起来有内俺嘴巴里啊体育给开发了你们开始有别那么多
5: 怕么谈地给你们就起吧了体育给开发了可内用
6: 俺们既然下午给不及年年都随着
7: 俺从能力你们怎么起吧了体育给开发了可内用
2: 발라다 아무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4: 하마르 장베 즈와르 퇴기 케바르 커네형
3: 발라다 아무라 나도 사면 로요이
5: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앙 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람기
6: 중앙 멍멍 근처 룽친 레군 회계 진람기 강계 슈드 렌지 존슨 천적 보냐
7: ウィスでは直播連接公康桑于这晚节前浪从爱是节目以南在大前浪年新鲜的酒吧的呢中央龙城年这西桥雷空北界直浪夜连同狼夜结拜连接电话汤俺的前浪北个直播两夜同埋呢那么连接年局当那么滚土俺出一个连接来新系统接受南娃特级切续 제 데링의 렌체나 이나 안간츠 응아준시 베종 소리 루블링기 개개 체모 베게 메랑파 개원 게 쇠나 치멀라 덴데 쉬니 단 남중기 초외체 베리츠 대통테 도나샤구바 차서 열안에 감시하는 주시 제 장고 고메가 렌체노 안간츠 겐라기 베리츠 남중기 세쉐테 네베 닌츠테 베나 샤젠바사와 통 샤강보사디 도나샤구베가 차동 사마동 자이거 제체 토자바이나 포칼라 단뇌체 유베고서 시지 지베고니 지송송 데레야 무토체 겐라우기 당간추 남주 메 통자베가 뇌체 소 송주제 렌제네 무토 생신나와 거스시
8: 보제스니 데송네 데송레 마도 메메스티오라 보제 벌써 요스티오라 오타데 코 데송 셴야 토리아 티세 펜시베레 세그리 다 보장 전에 대소 전에 대소 그 물론 내 맞대 뭐지 때만 조금은 디그레스 다들 그 메요 가르잖아 코 반죠 라야 치 어때지 내가 대송 게 매 소마 두버스 세게 매대 다 때든지 디콘 인지 디사가데 디발란데 대소 야보요나 야보요 디발란만 트라키 나나마다 난지도 세데 트라키 문올레 땡게 비게 노케스냐 레온 디노 메소 그 주마 조시제 네 대소 게 인세냐 때게 때시 고고 똥시 모소리아 너바지냐 휴침 못이라는 대소 디네 저런 우초라 니네 저런 거 주보초라 근데 돈에 신도고 대소를 야 따야 또야시 대소 야휴대 소소 사마 야보사 사마 준대 세대 모뉴 세대 사마 세대사 쫄람 세대조 니 세대니 어 루종도서 야보지도 대소는 안 도보도 되리 세요 근데 돈에 그 보장핀스니 대소 매는 잘때 야그래 진짜 소리 야니 인지 면지게 소소 세게게 게만로 와시게 근데 칸 요 말에 근데 돈에 로바트 소리 야 메시게 저도 두보시 니게 향이 있나지 화시 손라던 춘예기 주의 마사 주의 모두 실에서 파유손 중에 보전핑과 희지 세가로 신다래 타라도 따때 매딩을 소죠 전체에서 미준도 동화 지송 메모 문예기 손준 줘봐야 도시 따지 송샤거든 근데 따뜻서 전으로 사마는 저기 따뜻서 저런 고모티서 자그래도 늦게 향이 여러 와 뜻소리야 아니 근데 지시 저런 송고고 원 마수바시 아니 롱이 롱강인디 소소소소게 잔도 희인 세시 dono xiexie, ane, xiexo ti dono ya, me ya po yore, du mo yueba ha kong yore, ya po yueba ha kong, soma dubo mare, soma ya po mare, sosu sosu, ane, zubo le ya, songjo ya po xiexie de, kiaxin mo zes.
7: Mune zhe, genlaoge songpa nanjin, ta nian cha yina, ngan cuyo ge cuwe cha je, jie le si qinpa dang duin ni, me ca me, ta de tong songshu che pe ge, de si de yong, jie tuar qin yo shi. Hina yong, ta di song, de song gi, men shi, se na yong. 너나 내 주세기 매마제 내나 나빠 주인지 뭔지 시바시에서 당간추 용답에가 됐으세나 겔라기 송송아 대난간추 최당 댐베 세슈탕 응거슈 생콩 대처지
8: 어야 다드네게 당가로서게 딘두게 두라야지야치 아니 무슨 소화 주세 야르친디 소소그 주보 리아 트덴데야 공라 공산지 제시바 차용거레스 대이디 에네 대시디 삼바야데 ਨੇ ਮੰਜੋ ਆਂਗੋ ਸੇ ਤੇਂਦਰਾ ਬੋਚੀ ਨਾ ਪ੍ਰੋਗੋ ਸੋ ਆਜੀ ਪਾ ਕਿਉਂ ਕਾਚੇਂ ਸੁ ਗਿਓ ਤੇ ਸੀ ਦੀ ਤਿੰਦੂ ਕੇ ਸੇ ਦੀ ਕੀ ਨਾ ਦਾ ਤਿੰਦੂ ਸੇ ਸੋ ਤੋਲੇ ਤੇ ਦਾ ਥੋਂਜਾ ਸੇ ਗਿਦੂ ਤੇ ਇੰਦੀ ਤਨੇ ਨਾਰੋ ਸੋ ਕੇ ਤੇ ਸੋ ਹੀ ਚੋਲੇ ਆ ਕਰੇ ਯੋਰ ਸੇ ਨਾ ਸੋ ਫਾਸ਼ੇ ਸੋ ਟਲੇ ਸੇ ਗਿਓ ਰੇ ਨਾ ਸੇ ਨਾ ਚੁਪੋ ਲਿਆ ਦੇ ਤੋਂ ਹਾ ਕੋ ਬਾ ਸੇ ਨੇ ਯੋ ਨਾ ਨਾ ਬੋ ਨੇ ਅਨੇ ਤਾ ਜੇ ਸੇ ਨਾ ਨਾ ਮੋ ਨੇ ਮੈ ਜੇ ਸੇ ਨਾ ਅਨੇ ਨੇ ਮੇ ਬਾ ਯਾ ਬੋ ਛਾ ਗਰੇ ਸੇ ਯੋ ਤਾ ਤੇ ਸੋ ਨੇ ਤੋਂ ਨੇ ਛਾ ਯੋ ਸੇ ਨਾ ਨਾਰੋ ਸੋ ਪੂਗ ਸੋ ਆਜੇ ਬਾ ਕੇ ਮਨਾ ਵਾ ਨੇ ਬਾ ਸੇ ਗਿਰੇ ਤਾ ਮਨਾ ਵਾ ਨੇ ਬਾ ਸੇ ਗਿਰੀ ਕੋ ਜ਼ੁਬੂ ਨੇ ਲੂ ਤੇ ਹਾ ਕੋ ਗਰੇ ਜ਼ੁਬੂ ਨੇ ਲੂ ਹਾ ਕੋ ਜ਼ੁਬੂ ਦੇ ਤੋਂ ਰੇਂ ਦੂ ਮੰਦੇ ਜ਼ੁਬੂ ਦੇ ਤੋਂ ਤੇ ਯਾ ਪੋ ਮਿੰਗ ਨਾ ਘਰ ਦੇ ਤੋਂ ਮੇ ਨਾ ਤੇ ਲੈ ਅੰਦੋ ਆ ਮਾ ਨਿਆ ਬਾ ਨਿਆ ਬਾ ਸੇ ਜੇ ਕੇ ਚੰ ਬੋ ਇੰਦੀ ਨਾ ਨਾ ਮੋ ਡਰਾ ਬੇ ਨਾ ਤਾ ਨਾ ਰੋ ਸਾ ਚੋ ਤਾਂ ਦਾ ਵੋ ਤੇ ਤੇ ਦੇ ਮਾ ਤੋ ਹਿਬੋ ਤੇ ਦੇ ਕੇ ਅਨੇ ਨੇ ਸੇ ਯੋ ਯੋ ਮਾ ਰੇ ਤਾ ਤੇ ਸੋ ਸੇ ਦੀ ਯਾ ਜੇ ਚਿੰ ਦੇ ਨੇ ਮੈਂ ਗੋ ਛਾ ਛੇ ਆ ਨੋ ਤੇ ਚਿੰ ਨੇ ਨਾ ਜ਼ੁਬੋ ਨੋ ਗ ਠਾਕ ਤੇ ਚਾ ਤੇ ਕੰਦਾ ਯੇ ਮੇ ਅਨੇ ਲੋ ਆ ਦਾ ਬੋ ਨੋ ਲਿਆ ਜੀ ਰਾਮ ਦਾ ਕ ਤੇ ਦੋ ਦੋ ਤੇ ਚੇ ਯੇ ਮੇ ਓਕੇ ਮਾ ਨੁਬਾ ਕੰਦਾ ਯੇ ਮੇ ਠਾਕੇ ਕੰਦਾ ਯੇ ਮੇ ਆ ਲੈ ਬਾ ਨੋ ਲਿਆ ਠਾ ਖੋ ਜੂ ਲਾ ਸੋ ਬਾ ਕੰਦਾ ਯੇ ਮੇ ਤੇ ਤੇ ਗ ਤਾ ਯੇ ਤੇ ਅਨੇ ਮੈਂ ਗੋ ਛਾ ਨੋ ਰੋ ਸੇ ਸੇ ਜ਼ੁਬੋ ਕੇ ਅਨੇ ਰੋਂ ਗ ਜ਼ੁਬੋ ਦੇ ਤੋਂ ਜ਼ੁਬੋ ਨੇ ਲੂ ਤੇ ਸੋ ਅਨੇ ਤੂ ਤੋ ਲਿਆ ਅਨੇ ਤਾ ਜੇ ਸੇ ਨਾ ਪੇ ਮੇ ਸੀ ਯਾ ਬੋ ਰੇ ਸੇ ਗਿੰਗ ਹੇ ਬਾ ਰੇ ਅਨੇ ਪੂਰੀ ਤੋ ਲਿਆ ਨਮਾ ਯੇ ਨਾ ਤੇ ਦੇ ਸ਼ਰਾ ਸੇ ਗ ਮਾਰੇ ਤੇ ਤੇ ਸੋ ਤਾ ਤੋ ਬਾ ਦਾ ਮਾ ਸੰ ਤੀ ਸੇ ਉਨ ਸੋ ਮੇ ਤੇ ਲਿਆ ਤੋ ਨੋ ਸੇ ਨੇ ਯਾ ਬੋ ਦੂ ਤੇ ਮੁੰ ਤੂ ਨੇ ਤੇ ਨੇ ਬੇ ਸੇ ਕੇ ਤੇ ਦੇ ਜੇ ਸ ਤਾ ਇਨਾ ਯੋ ਤੇ ਲਿਆ ਨੇ ਸੋ ਨੀ ਜੀ ਯੋ ਰੇ ਨੇ ਸੋ ਜੀ ਦੇ ਖਾ ਜੀ ਕੇ ਨੇ ਨਾ ਪੇ ਦੋਨੋਂ ਸੇ ਤਾ ਛੇ ਨੇ ਲੋ ਰੇ ਲੇ ਤਾ ਬਾ ਲੇ ਕੇ ਤਬਾ ਜਨਾ ਮੈਂ ਕੋ ਛੇ ਛੇ ਦਿਨ ਰੋ ਸੇ ਦੇ ਗੋਮੋ ਤੋਂ ਦਾ ਖੇ ਗੇਲਾ ਮਾ ਗੇਲਾ ਫਨੋ ਤੇ ਠੀ ਜਾਂ ਟੋਂ ਸੇ ਸਦਾ ਤੇ ਨੋ ਰੋਗ ਦੋ ਠੀ ਜਾਂ ਟੋਂ ਸੇ ਸਦਾ ਤੇ ਰੋ ਸਾ ਦਿਨ ਨੇ ਅਨੇ ਪੇ ਗੇਲਾ ਮਾ ਗੇਲਾ ਸੋਮਾ ਤਾ ਜੀ ਸੇ ਨੋ ਚੋ ਨੋ ਗੋਮੋ ਕਾਂ ਗਾ ਠੋਲਾ ਸੇ ਅਨੇ ਮੇ ਕੇ ਸਾ ਨਾ ਐਕਸ ਕੁਆਂ ਤੋ ਦੋ ਸੀ ਤੀ ਤੋ ਮੋ ਬੋ ਜੋ ਦਨਾ ਜ਼ੋ ਬੋਲੇ ਕੋਲਾ ਕੋ ਸੋ ਨੇ ਬਾ ਜੀ ਹੋ ਤੇ ਦੇ ਸੋ ਸਾ ਇੰਜੀ ਮੇਂ ਜੀ ਥਾ ਟਰਾ ਬਾ ਮਾ ਇਹ ਬਾ ਮੀ ਯੋ ਦੋ ਦੇ ਬਿ ᱡᱚᱝᱠᱟ ᱞᱩᱝᱠᱟ ᱛᱟᱵᱟ ᱥᱚᱢᱵᱮᱡᱤ ᱠᱚᱱᱞᱟ ᱠᱚᱝᱜᱮ ᱛᱮᱞᱟ ᱛᱮᱛᱟ ᱵᱟᱥᱤᱫᱤ ᱥᱤᱢᱵᱚᱞ ᱪᱤᱢᱵᱚ ᱪᱩᱱᱪᱩᱱ ᱪᱩᱱᱪᱩᱱ ᱛᱮᱫᱮ ᱟᱢᱟ ᱛᱚ ᱥᱚᱢᱟ ᱪᱷᱟᱱᱭᱟ ᱢᱟᱭᱤᱢᱟ ᱪᱚᱛᱟᱣ ᱜᱟᱨᱚ ᱥᱚᱜᱩ ᱡᱩᱵᱚ ᱛᱟᱡᱮ ᱥᱤᱫᱮ ᱞᱚ ᱥᱩᱱᱪᱩ ᱭᱟᱭᱟ ᱛᱮᱫᱮ ᱡᱤᱢᱟ ᱛᱚ ᱞᱚ ᱪᱩᱱᱪᱩ ᱠᱚᱱᱮ ᱥᱮᱵᱚ ᱛᱮᱫᱮ ᱥᱮ ᱜᱮ ᱭᱚ ᱢᱟᱨᱮ ᱢᱟᱭᱤ ᱥᱟᱢᱥᱟ ᱛᱮᱱᱟ ᱨᱤ ᱡᱤᱜᱨᱚ ᱣᱟ ᱛᱮ ᱤᱧ ᱢᱮᱱ ᱛᱟᱜ ᱜᱮ ᱢᱟᱨᱮ ᱛᱮᱫᱮ ᱪᱤᱫᱤ ᱟᱱᱮ ᱥᱚᱪᱚ ᱜᱮ ᱡᱩᱵᱚ ᱯᱮᱱᱟ ᱢᱟᱫᱮ ᱣᱟ ᱠᱟᱨᱮᱱ ᱫᱩ ᱛᱮ ᱟᱱᱮ ᱛᱮᱞᱤᱭᱟ ᱢᱤ ᱥᱩ ᱱᱮ ᱟᱱᱮ ᱡᱩᱵᱚ ᱛᱟᱡᱮ ᱥᱮ ᱫᱮ ᱠᱮ ᱪᱮᱢ ᱵᱚᱨᱮ ᱛᱮᱫᱮ ᱥᱮ ᱵᱟᱭᱱᱟ ᱟᱱᱮ ᱦᱟ ᱠᱚ ᱜᱨᱮ ᱢᱟ ᱛᱚ ᱠᱟᱠᱮ ᱜᱮ ᱛᱤᱱᱟᱹ ᱥᱮ ᱜᱚᱫᱚ ᱱᱟ ᱡᱩᱵᱚ ᱛᱟᱡᱮ ᱥᱮ ᱱᱟ ᱱᱟᱥᱟ ᱢᱟᱫᱩ ᱥᱮ ᱱᱟ ᱯᱚᱣᱟ ᱦᱤᱵᱚ ᱱᱟᱜ ᱫᱚ ᱥᱮ ᱯᱮᱱᱟ ᱯᱚᱣᱟ ᱱᱟ ᱵᱚ ᱱᱟ ᱭᱚ ᱱᱟ ᱯᱚᱣᱟ ᱱᱟ ᱩᱭ ᱡᱤᱱ ᱥᱮ ᱯᱚᱠᱮ ᱛᱟᱡᱮ ᱥᱮ ᱛᱟ ᱜᱮ ᱨᱮ ᱢᱟ ᱛᱚ ᱥᱤᱫᱷᱤ ᱫᱟ ᱛᱚ ᱜᱮ ᱯᱚᱣᱟ ᱱᱚ ᱱᱟᱥᱟ ᱫᱚ ᱥᱟᱥᱚ ᱣᱟ ᱛᱚᱝᱜᱚ ᱭᱚ ᱢᱟᱨᱮ ᱪᱮᱛᱟ ᱯᱚᱣᱟ ᱱᱟ ᱭᱮᱢᱮ ᱯᱚᱣᱟ ᱱᱟᱥᱟ ᱢᱮᱵᱟ ᱢᱟᱨᱮ ᱪᱚᱱᱚ ᱛᱚᱢᱱᱫᱩ ᱯᱚᱣᱟ ᱱᱟᱥᱟ ᱢᱟ ᱞᱩᱵᱚᱞ ᱱᱟᱥᱟ ᱢᱟ ᱫᱩᱥᱮ ᱜᱮ ᱫᱩᱥ ᱡᱮ ᱛᱮᱱᱟ ᱭᱚ ᱥᱛᱮ ᱥᱚᱥᱟ ᱟᱱᱮ ᱥᱚᱥᱚ ᱜᱮ ᱢᱟᱫᱮ ᱥᱟ ᱛᱮ ᱢᱤ ᱜᱮ ᱢᱮᱱ ᱥᱩ ᱥᱮ ᱢᱮᱱ ᱵᱟᱞ ᱛᱮᱱ ᱠᱟᱨᱟ ᱠᱟᱨᱟ ᱛᱟᱡᱤ ᱥᱮ ᱜᱮ ᱠᱤᱱ ᱫᱩᱛᱮ ᱚ ᱛᱟᱡᱤ ᱥᱤ ᱫᱮ ᱠᱮ ᱪᱮᱢ ᱵᱚᱨᱮ ᱢᱟ ᱛᱚ ᱛᱮᱜᱟ ᱥᱮ ᱡᱩᱵᱚ ᱛᱟᱡᱤ ᱥᱟᱱ ᱨᱚ ᱩᱡ ᱛᱮ ᱜᱟᱫᱮ ᱥᱚᱢᱟ ᱡᱤ ᱡᱚ ᱜᱮ ᱢᱟ ᱜᱮ ᱥᱚᱢᱟ ᱥᱤᱭᱮ ᱛᱮ ᱟᱱᱮ ᱱᱚᱝ ᱪᱤᱛᱟ ᱭᱟ ᱢᱟ ᱨᱮᱥ
7: ᱞᱮᱥᱚ ᱜᱮᱞᱟ ᱜᱮ ᱥᱤ ᱥᱚᱱ ᱛᱟᱝᱟᱱ ᱪᱩ ᱞᱤᱯᱚ ᱛᱟᱥᱮ ᱥᱮ ᱫᱤ ᱛᱚᱢᱟ ᱤᱱᱟ ᱛᱟ ᱪᱮᱨᱟ ᱞᱤᱯᱚ ᱜᱮ ᱪᱷᱟᱥᱮ ᱠᱚᱱ ᱫᱮᱵᱚ ᱢᱮᱵᱟ ᱛᱷᱮ ᱢᱤᱥ ᱪᱩᱵ ᱪᱮ ᱱᱮ ᱛᱟᱯᱥᱮ ᱥᱮ ᱱᱟ ᱪᱮᱨᱟᱝ ᱜᱮ ᱱᱮᱝᱚ ᱪᱷᱮ ᱛᱩᱵᱟᱞ ᱯᱮᱱᱛᱚ ᱪᱮᱢᱵᱚ ᱭᱚᱨᱮᱥ ᱫᱮᱣᱟ ᱛᱟᱝᱟᱱ ᱪᱩ ᱥᱤᱱᱡᱚ ᱢᱚᱱᱛᱚ ᱪᱩ ᱥᱚᱥᱩ ᱜᱮ ᱱᱮᱝᱚ ᱛᱮ ᱪᱷᱮ ᱭᱚᱱᱟ ᱛᱟᱯ ᱛᱟᱯ ᱛᱮᱨ ᱢᱤ ᱪᱮ ᱛᱟᱯᱥᱮ ᱥᱮ ᱡᱩᱫᱮ ᱦᱟᱡᱟᱝ ᱠᱟᱪᱷᱮ ᱵᱚ ᱭᱚᱥᱟᱨᱮ ᱭᱟᱝᱟᱱ ᱪᱩ ᱜᱮᱞᱟ ᱜᱮ ᱢᱩᱛᱩ ᱪᱮ ᱱᱮᱥᱤ ᱭᱤᱱᱪᱮ ᱢᱮᱱᱠᱷᱟᱱ ᱪᱮᱢᱵᱚ ᱛᱮ ᱥᱤᱭᱚ ᱜᱩᱵᱮ ᱧᱮᱯᱟ ᱢᱮ ᱵᱤᱜᱚ ᱠᱚᱞ ᱦᱟᱞᱮᱵᱟ ᱭᱟᱯᱩᱪᱤ ᱥᱚᱝᱥᱚᱝ
8: ᱱᱤᱱᱟ ᱤᱧᱡᱤ ᱢᱮᱱᱡᱤᱠ ᱢᱮᱜᱚ ᱪᱮᱭᱟᱨ ᱱᱚᱫᱚ ᱫᱮ ᱜᱮᱭᱟ ᱛᱮ ᱭᱚ ᱢᱟᱨᱮᱥ ᱯᱮᱱᱟ ᱜᱟᱨᱚ ᱥᱚᱜ ᱪᱚᱛᱟ ᱜᱮ ᱥᱩᱯᱚ ᱛᱟᱡᱮ ᱥᱮ ᱡᱤᱱᱫᱟ ᱵᱚ ᱴᱷᱟ ᱱᱚᱠᱮ ᱴᱩᱪᱟ ᱠᱟᱱᱛᱮ ᱭᱮᱢᱮ ᱪᱤᱢᱵᱟ ᱱᱚᱞᱮ ᱛᱟ ᱛᱤᱱᱥᱚ ᱪᱮᱱᱟ ᱪᱤᱢᱵᱟ ᱤ ᱠᱮᱱ ᱫᱚ ᱪᱤᱢᱵᱟ ᱟᱝ ᱡᱚ ᱱᱟᱥᱟ ᱭᱮᱢᱮ ᱴᱷᱟᱜᱮ ᱛᱚᱢᱮ ᱚ ᱞᱚᱣᱟ ᱱᱚᱞᱮ ᱭᱟ ᱪᱚᱛᱟ ᱜᱮ ᱱᱟᱥᱟ ᱛᱮ ᱭᱮᱢᱟ ᱞᱟ ᱥᱚᱵᱟ ᱛᱮ ᱱᱮ ᱠᱚᱱᱟ ᱛᱤᱱᱥᱚ ᱜᱮ ᱡᱚᱝ ᱯᱮᱱ ᱠᱚ ᱱᱚᱞᱮ ᱭᱟ ᱪᱟᱪᱮᱱ ᱫᱮ ᱭᱚᱨᱮ ᱥᱤᱴᱤ ᱭᱚᱨᱮ ᱠᱟᱨᱮᱱ ᱭᱟ ᱭᱚᱨᱮ ᱴᱷᱟ ᱛᱟᱡᱮ ᱪᱤᱫᱟ ᱱᱟᱱᱫᱟ ᱪᱩᱱᱤ ᱭᱚᱢᱟ ᱛᱮ ᱟᱛᱩᱜᱨᱮ ᱫᱤᱱᱚᱱ ᱨᱚ ᱛᱟᱡᱮ ᱡᱮ ᱪᱚᱛᱟ ᱥᱟᱭ ᱪᱷᱟᱱᱮ ᱭᱟᱵᱚᱡᱤ ᱩᱝᱜᱨᱤ ᱛᱟ ᱛᱮ ᱛᱟᱡᱮ ᱥᱮ ᱱᱤᱨᱚ ᱱᱚᱱᱮᱭᱟ ᱟᱹᱱᱤ ᱪᱷᱚᱱᱚᱝ ᱫᱚᱵᱟ ᱭᱮᱵᱟ ᱛᱟ ᱥᱮᱵᱚ ᱢᱮᱵᱟ ᱟᱹᱱᱤ ᱢᱮᱵᱟ ᱠᱟᱨᱮᱱ ᱫᱩᱱᱟ ᱟᱹᱱᱤ ᱢᱩᱱᱛᱩᱱᱮ ᱠᱤ ᱪᱮᱥᱮ ᱜᱟᱥᱟ ᱛᱮ ᱟᱹᱱᱤ ᱢᱮᱜᱚᱱ ᱪᱮᱭᱟᱱ ᱢᱟᱱ ᱨᱚᱥᱮ ᱟᱹᱱᱤ ᱢᱤ ᱥᱩᱱᱮ ᱠᱟᱨᱮᱱ ᱢᱮᱫᱮᱱᱟ ᱛᱮᱞᱮᱭᱟ ᱟᱹᱱᱤ ᱛᱚᱵᱟ ᱥᱟᱥᱟ ᱛᱮᱞᱮᱭᱟ ᱨᱚᱥᱮ ᱥᱮ ᱢᱩᱱᱛᱩᱱᱮ ᱠᱤ ᱡᱩᱥᱮ ᱢᱩᱱᱛᱩᱱᱮ ᱛᱟᱡᱮ ᱥᱮ ᱟᱹᱱᱤ ᱢᱮᱵᱟ ᱛᱮᱱᱟ ᱟᱹᱱᱤ ᱭᱟᱵᱚ ᱭᱚᱨᱮ ᱢᱟᱛᱚ ᱟᱹᱱᱤ ᱜᱮ ᱢᱟᱜᱮ ᱥᱚᱢᱟ ᱦᱟᱥᱤᱞ ᱨᱚ ᱛᱟᱡᱮ ᱥᱮ ᱫᱮᱭᱟ ᱪᱚᱨᱚᱝ ᱤᱱᱮ ᱨᱚᱱᱮ ᱠᱟᱞᱮᱭᱟ ᱪᱚᱨᱚᱝ ᱨᱚᱥᱚᱱ ᱪᱮᱨᱚ ᱟᱯᱮ ᱢᱮᱥᱤ ᱠᱮ ᱥᱚᱥᱚ ᱢᱮᱜᱮ ᱥᱟᱞᱮᱭᱟ ᱠᱟᱞᱮ ᱟᱹᱱᱤ ᱯᱟᱱᱡᱚ ᱥᱚᱝᱜᱩᱛ ᱫᱮ ᱭᱚᱝᱜᱚ ᱭᱚᱨᱮᱥ ᱟᱨ ᱠᱟᱥᱤ ᱢᱟᱛᱮ ᱢᱟᱛᱮ ᱫᱮ ᱭᱚᱱᱟ ᱟᱹᱱᱤ ᱢᱮᱵᱟ ᱪᱮ ᱢᱚᱛᱚ ᱪᱮᱱᱟ ᱛᱟᱱᱟ ᱭᱟᱯᱚ ᱭᱚᱨᱮ ᱯᱟᱱᱟ ᱥᱤᱴᱤ ᱡᱚᱱᱚ ᱞᱚᱣᱟ ᱛᱮᱱᱟ ᱪᱤᱱᱫᱩ ᱭᱟᱯᱚ ᱥᱤᱝᱜᱤ ᱢᱩᱫᱩ ᱟᱹᱱᱤ ᱢᱩᱱᱪᱩᱱ ᱫᱮ ᱛᱮᱥ ᱢᱩᱱᱛᱩᱱᱟ ᱛᱮᱥ ro ju de ge yo ma la lo ta ba ri ge ta ji de ge yo ma tombo lu bo cha song ji ta sa ba ji le ya jwen me na lo ni sum se ji le ya ta je le xie dan de ge de ne de zo bo ta ji xie yan zo le ya ne ta dra ba ma yin ba yong ji yo zo bo ta ji ma xie ba bo ri ka xie le chuan nga me ko nong zo ma ni me se ko ro nga chuan na ge mo de se tombo de na yong ye yo ma de ba se ge yong ya sang mo se ka le ka le na yong ge re na sa ka xie zo bo yo de be na ne de ta de xie nga tu ge yo ma se nga sa di na sa ka xie ni ba

0: 아로 선인 능세실랑 아칠리치 담바지 근조리
1: 어 축구 축구
0: 훈칠라 사마 냠타사 다타 냠타 종더실레
2: 어로 다른 통화 지금 언제나
3: 야로 다 자통의 진용 오메 그거 고라 샤드 볼로 찍은 줘 아로 다른 훈칠 자통의 잔들은 답시 좀 줬어요
4: 아룬 거바 다 샬라히라 르치 통국
5: 올레 올레다 몬치조 촌제나 우초 돈드가 메티 호페나 시리니 마자너레 다치 다치티라 다크빈 우촌드기 그런 건 거거너라 알아 너기 그런 거기나 홍어라 카즈리야 다 아니 글라치티라 홍어라 제선이 제설이라
4: 올레 다정아 정 마쿠나 죽너라 아로
6: 저치 링강니 리스틀럽 중 마치 돈등

0: 三十零件工厂商，谈得零件呢？三个数百来三的中央农村业天气局来控票给农村的，提零给零些来三些，我们来三组就修改八三他们些，提零来三呢？零件错了，外国菜刀行业呢？菜的价格比泡沫店老的起码了，最多基本上提醒多。
1: 但是，经济部长出格来给我一呢，俺就没了呀，你把卡的有没？到底是，你那的业主托卡巴的店呢？代表给退租的，出租俺来给我一呢？你说不了呀？你卡的有没？姐姐，那就卡什么账期？人家说了，你们就收回了。但唐他妈的，俺那是在上面干完会计，当上他妈说呢，三九的这些月了。他的呀，外国菜刀。
0: 杨元呢？菜的脚跟给泡沫店老的前面的最多是，啊，你对于呢四川安岳呢，因别泡沫张征呢，四川有位老百姓给熊春东外给给过老马的催药水，但老街了的对于呢张征给巴拉塔波拉阿杰苏冲巴塔阿妈一年嘞等你当开车接亲不是，他提及了苏巴康巴提那泡沫张征接不如了水。 他过去年外个不是呢，西南的成都东外县都有那张征给，说是年过万度，菜的西瓜水。今年六九了，六九，湘西兄给让让坡，张征给六九给沿江先放开呢，张征我说说你那话是，他就今年送些张征了，容易给金藏寺那边都有那金藏给出去的，从外给给不停这些托把水。
1: 他今年跟张拉吉那里张正给三个多送天的大军扛的那瓦塘，他同张正给新扛的他用外车队呢，请啊，他给他个人给泡沫路呢，打过来，张正他娘都这么子的就个月，他妈在那，他张正马上了，恰村那里，没正那送六军将这，那边车水那边塘，搁起队呢，他年纪呢，就培育了呢，二九给下下那修根基本的车间黄文秀了呀，用个春节，俺队的那送张正给新拿一那里，起码啊六军也过车间，六十天准备接了一呢，培育总中去罢了，老主角给新打听的去不是，他熊正东外给给了老马些银白给钱的人呢，六十天白接了，人家给培育都了呢，给俺些车主给他接罢塘，张正去一那里，俺阿妈跟张拉吉。
0: 俺们给咱拉给俺们前几天我能行，俺也出个体外嘛，我讲他把钱就行些送到，俺们那开始人家说请个月呢，俺们想了，昆明，俺们就休息给南团同志打打的一个月没打，也没呢，啊，家人给买金白给啥，还有月没打，听这月没去，买金，先拿的。他通过他了，人家经济部长骂我他，真我银白给，没做他多我银呢，都长出个来给白给，啊，闽南的呀，那些那做泡白给人家的吃了中国的意思，他呢，啊，没写的呢，娘说娘白给人家听这样，全是意思。听这印度，人家说是他经济。 小区是吧？每个马桶不大，每些的，大马对不大，也们大外个说都得不买吧。老说白给，那就完了。那没忙不接给，没了呀。小区车间人家给买的，三不买不得，三不说呀。啊，老说白的小区车间呢，当不接了就过去了。俺看些个进来了，那没三不马桶不大，没经济车间都站在拖了进来开完买的。天上，就村里那些他不是，天上就，看着有钱人家同桌，他就钱不。
1: 云端，那个小区之前呢，难道有买的囤大的？他去偷个利息，什么都还不是。他囤完了，人家说了，小区里呢，经济小区才不提，他每个马桶没得，塞入档哇，他多呢，所以说给每的塞入钱不来，那你就提供了军需新买给每个出不去贴了呀，他每个拿落给出不去的，每个拿单的，同桌了呀，用多单同个没吧。
0: 虽然听着印度人家说给的，经济给小区贴了下，目前让他去拆。但俺就没明白是给，你看了学不能行经济，同桌的呀，多难，天怎么能过嘛是？现在来到经济破百银白银呢？啊，既然没的马桶白银白存，他没给的。
1: 통야디세부
0: ཁོ་བེ་གི་ཉིང་གི་དེ་ནེ་ལེ་ཨ་དེ་དུན་གི་ཆུ་རུ་ཇུ་གུ་ཡོ་ཏེ་ཨ་འཇུ་དེ་པེ་ཤ་ཤ་ན་མི་གི་དམ་དེ་ན་ཚེལ་གི་བེ་རིང་དུ་ཇོ་བ་ཨ་དེ་ན་ཏང་འཇུ་ཇུན་དུན་གི་རྒྱ་ཏི་མི་ན་ཏ་ང་འཇུ་དུ་ཏང་ཐོ་བེ་གི་ཚེ་ཤི་དེ་ཁ་བ་སེ་གོ་རེ་སེ་ན་ཨ་འཇུ་དུ་ཏང་དེ་ཆུ་གི་ལེ་གེ་བ་ཡིན་ན་ཏེ་དུ་ཏང་ཐོ་བེ་གི་
1: lep tsarwe ki mi ne le yang ngang zha da xin nang da tenze mikse ke nang guay ma ringa na tsu ki ne te le ya ngong go chi dan ta ti duk du manzhuwe che du yi ne le che dup ka xe sung ya yori xu zang xam le yi na ti chui ki che dup yi na min du yang min na zu nam gyu suwe ki kum si yi na min du tenze ka zi nyam zi shu yin le ta mi le ya jeng zhi du zhang topo lep tsarwe ki mi ngui ne jubi yi na 미게 뇌지 폭제디는 강도 지도기 중도 동괴바디 다 당부디 윤내 소외 트레이 있는 미래야 더시 강도 지도기 마법아 치고바 되네 아주 슈글레 침보탄 숙자 치외게 르제딘 데지 윤용도 동괴바 숙자 치외게 르제스는 비샤샤나 아주 볼로 숙침보 제비야 야메나 교샤라 숙침별로야 라소페기 네 숙자 치외게 르제 여봐 어 된데 뇽점 치고바 Ta tene nipati ina cha jen tara miki miksi tan tisi miki tzala ya da che che gui ba. Ti kye jen pati. Shuzan ta tene tunzu tangma nga zu suwe ki kumsi ta nga na zu ki yuntu na wata gobe ki cha jen zi la. Ta tando kye che shu ina zha yamena nga na zu ki nangchung shorsa ta nga na zu huidu shorsa ki kumsi zi yori. Tene Kabala daya ge tuzu di ring chaba ina da mi ila da ajaan ju mi rin doba chenpo yo ba. Ti nga zu leba ina dra, nga zu samlu tongcho. Ti xin nga zu ki sopo yong la ya, doba yo rin. Xu zan nga zu tu yun ge cowe chu la yin ji min ji kabala li ya na wa dan je kabala di de je ge be ge tu yun di ringbu si kyu min do. Kandar kong la xube ki tabsi tunzu ina, dha kumsi tunzu ina, ti chui ki chasya damjiri. Ti le labi ki da tundu nga na zu cuwe chu le ya kala ina mindu, ya ma na luzi ina mindu. Kanji tene, chua kanji tene, chawa chudi ki toa ni nga zu mi. Ti le ya sungyub siya ki chidu mangbu jorba, shuzan hengye su susu dan chambe ki, ni tenba tunzu, cu duli tuba cheze, nga zu mi ti le ya sungyub ya guji na. Tadine, nage su shujegi na tuyun sumbati na yang na su tsuwa ta zhawa xindu chiwa, minmang che si ta zhawa yuri. Tishu tiyan da, nindara, nyeri to nyene kabala debe tuzu di chuzi nga le gewa yi na suburi yi na ta nipa kanda yumi. Tiyan da, nidu tuyu dang simbe ki puji zhijang nere zunga, kong tuyun rinbu nyeri to nyene kabala deje debe tari yi na gangba yeba zhangba ta nasu. Tāne kumbā yāngyā mūtū bā yuwe nā, mēnbē, kubē kāngbē kī tīngyū dūzē kī chādi, chāk rīng chāk bē kī nē tā jē tū. Tā tūyū rīng bū kūdiyō mō yabā rā dē bā yī nā, kāngbē kī nē xiān nē lā yā yū gui mē tī bē, kāngbē chāk kī kūdiyū dī tē tū zhō bā tā, tē tā rā chāk jē nāng chāk rīng ngā mē nā chāk rīng chāk bā tā. Chāk rīng tē tā, chāk sā gyū nē lūwē nāng lē bē jī lī nā, lūwā rīng gā kī nē pō jē sō lā yā nian gā sō sī. 那就没信念这一套的那咱也没呢嗯就电动就套了卡巴带着念这点呢嗯那个热心当做他们地基那这记不起有人那把走的嗯你都给出了那个就过个人的存在了信息在卡巴带啊准备呢我呢你都不信念这嗯说说那我记不起用个人 但现在那我记不得，俺就投资了，最慢先把那别个这雇主送那出租卡些子，雇主这么子待着，卡把待着待不赢呢。呀，那我记不得给说了呀，说说说不了呢，你就听过这学长说怎样的，还咱开心不起这多。但现在人家说了，成功学就赢呢，俺就投军，嗯，干吧。也是我在台北本土做瓦谈，台北的那我用啊，同都干不的脱了，买两百赢呢，输掉吧。차시에 가래기 빡빡이 마부차바다 찹샤르게 와서 근데 텐베이나 아니 강백이 착제난 착린 착백이 나대에 된대지 인수도 휴자 링게네 인지 예 이섭지 난다 텐도이나 다 니모 덴도도 굽수네 대바하면 니지토 년에 대티 초주 찍라 초주 제레 송에게 참리네 야란제 강라 장장탄 꿈잠 제바탄 유잠지당도 판주 총을 차고 봐 당한다 구조 파주 구조지게 구거제 강백이 제모 중공게 루제디 망잠지와 어제 강백이 강백이 강백이 야야 아마 꿈이야야 마 꿈샤 동아 어딘데게 루제 망잠지고 봐 되네 사제타 동체 라잠 제바탄 추 망잠 통화제 전에 차디 라로 동섭 차고 봐 휴잔 다 대답이게 초외게 시제인 남도 대단게 시제 통주이나 ngana zo changmo tan zhwa yu ba. Tinda yindu yu, ngana zo yinji minji nawa shi tan gu yu. Tinda yinda, tinda zo dabde bo zhe xia, dan sengi nengi kaba yung zam si de, duk chen dakda re sam zhe, ma xiab zhe, yinji nawa dan zhe, su su ki, tinda chun ju ne che zhe, yaman tiri nge, chu su jik kaba da ya ge, tu zhu di nyur dan, nge kuyo mang zang si kib. Chirang, lu zhe, be di, xie bu jik da, lu zhe, be tu zhu, mang bu zhe, zi mo tup kyang, ane, kwan le xiu bu nang xin, gup zu ne, 대백지기다 초초 레리 친백이 제리는 야 랑잠 체제 판조 총 체제 구조 도점시 겸비는 한 텐데백의 급조제 쇼블레니 소소소블레니 펜뉴네 체월바 슈잔 응안한 소개 에 디더비기 공시 춘주지기 토네 소소기 디단 텐조 전에 체비 있네레 한 테니 어 링탄탄 튜닝 된백의 튼다지르바 슈잔다 어 디링게 레세나 있는 자 티콘게 당한 주 디링게 링시레센 디난도 있네레 헨게 서로 균도 냥한 주 어 제육이 소외기
2: 디단 시제 텐데 지켜대 쇼휴라 텐데지 랭게 소로 마 켜대이나 자 냠주 슈제 랭게 소유기 동의기 소외 트레리야 뭐소 펜바 준투부이나 다 디는 안 저기 토메 섬도 있네라 디웨 안 디더부기 시제 통주 있네레 미기 체시요 말이 대켜군게 체시요 말이 계란게 신배이나 계란게 너무 변치 코나 소리야 바 켜대다야 파주 직변 직로타 이신 지기 줄에서 주 자라시 개동나 시에제 미티외 마외게 티더부기 먼저 소외게 시제이나 자 금시든지 신배이나 니 신기 대단히 옛날에 소소리 개동성지 표별이 봐 주장팀이 너무네 주님 되게 자와지 제성게 저도 나발랭게 리디 심게 용배 리디 수고히 이게 주된 자고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ingen ye gong gam zang ma ma li ge ne tu du du yi na zhu yang long jin yan de ji ge bi le gong pe ge long jin li zai na gui ri xu be hang jong zhuo ling ge le zai sen chuo nang wa ra ge su shu wa da che ji yin na ji long jin ye le zai di gu jie na ling ge zuo ya tu da du yi na ji kam de cham ji da zhe ji de li xu xin yu ma ni ting de li zai zuo yong ba dian wang yi da gui be yi na ti jing gui be le ro zhuo ga la da nian du yi na 나난주 천자르 트위기 라세 슈동당 제외 권에는 즉 랭게 조야 라세 슈동기 구급 대단 뒤지는 슈동 거식 주의
3: 레세 당토 롱친 생켄 용리야 조간의 닝타분의 첨지지들이 슈인라 대원라 다쇼든스럽도 잠바 심나로리아 조나 민자지다 중투기 천자인의 민요식 심나리아 코용고도 안라
2: 아 오늘 다가라네 다지 아래문에 시에비는지 노블링게 나게 여중게 라메 다양한 못다 다른 시시 미조기 킹베 구구 신제슈에 나블라소베 다체 라세 여중게 주제되베 나버디다레도 세상에는 제 드린 아주 룽딩기 레젠기 최저 조인이 슈던 단전의 링문 지균이 세상 조갈라 기란 충두기 슈던 거기서 미세기 제 태남을 제 가르도
3: 노스 다 충두고 쇼든 수도 좀 방아래 원에 차샤비 있는다 지타 메브 차대샤라 안 그때도 나라 친구 윤디 좀 봐 아 쇼든 말씀 권이 님 카셔 권에 아무라게다 어 쇼든이 야 권야기 잡주 사바라지 아 테디 나야다 다는 신기 아 나리아 링게 나리아 남태야기 세도 드미나 초라지 테디 난도 좀 봐 심나로리아 다 쇼든디 거즈라 샤로 쳔나 삼사라 신고 유라

0: 我家不如不去喽
1: 哦,你要是去出去
2: 我先不去，要么你去酒店，要么我先不去，要不然平均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但是那些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但是那些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但是那些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但是那些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但是那些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但是那些去，不请那几个包子，几个酒店，哇，那这长路要了，是吧？大概那些去，可以要不要了，是吧？
0: 코난즈 다가 슈스 디심 다가 닌제 함스 이제 슈길
1: 다다
0: 근데 발라다 암라 코난즈 다 셀라다 최장수로 당는 신기 쇼다 바그스로 야니면은 다 가수로다 루인지 있어 정말
1: 왜
0: 되게 좀 봐.
1: 어디 매니저로 봐.
0: 초고서야 라지 요는 매니저샤 되게 좀 봐.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좀 더 쉬고야 클릭클릭라지 두고 돈을.
1: 어 다다.
0: 아니 되네 권다즈 레도 좀 봐. 한번 최배 지리야 다 고난로리아 네 루인지 的 뢰제 안 겸고난즈 잡녀샤 루딘제 첩제 쇼길.
1: 어 다다.
0: 아니 안조다 보고 되게 임베 윤달링게 나로래다 신동 간라 자야다 되네 편준 파초 티리 구리자 쓰제 이제 쯤 지제 안데도 좀 봐서 룸내래 돈도 따지 말로로 챈디 지대로 챈나 삼사라 지 삼로로 쉬고요데데
1: 다다
2: 지 아버버나 가 칸드 부모나 만로와 정만나 마조라 바지바 남다라나 뱀비게이나지 베이베기 보타나 아멘다가 나지에다 원데라가나 바디지 베이베기 아보 칼라나 가 온고 제도 보타가 보바지기 예지 베델라가나 마드에 나볼레지 베이게 베케와이나 베바하자 Tumona majedo bataka babajiga yeje de yede bakaja bati gibana gataba mataraje de navda ati gibana gataba darani be yebayi balata
3: Allahu sana moyu endiga namba karjo wala mo che yede ba madashi bana da digi be de ba darani be namo yebayi balasa
2: Ha wala tu bana ngati yanga yomata adu bana ngaya ke kumoto be yanga de bakando de ngana maji bakado be lebaza adu bararaga kando de da agibe kina Kyabuna makala onguna machola kangu kapabatu kusu endowayi be lahale tu bana ngataya Kyangu bana manyi ege ba buta batu kusu endowayi be shi esunga ji bakado de ngana maji bakado Lekba ana mante ane be chunga imbalata
3: Kalasu bana marara kato de da agibe kibena da di juje wakala ongu chola ngu baru suwa duwayi bahadan tumun de judo sunuwayi Kyangu ni ke buta kusu endowayi
2: シガナマカドテガナムジョガズベラバタアヌガナマチュガイバラサハワラズバナガテヤガタマタアドバナガテネバジャガカドテガデタアギベキエネベイジャアムタリベジバカドクンダアティナアギベシャアギベシエネベラライヤギャボナマカラオンゴナマチュラガゴゴババトバネアンドワイバハザトモナマデュティベトバネアンドワイベゲングニエギベプタバトバネアンドワイベスマジュイジャアムタリベジバカドクンダアティナアギベシャアギベシエネベチュガイバラサ
1: ハワラズバナガティヤマジマタアドバナガテネバジャガウチョバナガムタリバジバカドクンダバティマアンディエイベンジャユナガアナマゼレンディヤガユマロナガツミバナガトガラドバティメネベジュマタガドバユマディヤトゥノゴニャベベミラマナマサガジベミラマジベタゴジヨラガティクブトガラガコマンデベヤバタゾコムテダガユマタチクトゥズティンデシクタチョジョブシュジレドガシンシャラタチングネンアンズエタチミレプティ ta chi kare semgung gi chi ziduk den be da chenjar sener yang min chi ta ta chi num yu da to nam dal so wen ji ko yun du seminar hang lang chen ya gi ni zu chi cha lo ga ta di
0: ri sha la
1: ta yin na je twa la ang na zo mang bu xi ge ta ji xue dong ki zhong na di che nyam su yong gu er wa la
0: ji ban la
1: ta yin ne je xue dong se we tu jin di tong ma kan je se chung rup ko la ya che dang na zu yang ji xuan ge mang bu su yin chi has kogi marwa
0: jibal
1: ta dikola ya chenga na ni ge che mo du tur tu sik shu na
0: ge ge la ge ta di ha jan ke chen bu ji seng bing a re ngun ne shu bi ne le ta shu dun se yang ming di bi na a shu de mo shan ba ji ge tuan zhe xia la ta di jung kong zuo di bi na tu zhe ju ji bian na ne a ta zu ji xie su du la ne ta yong zha su tu zhe ju dun bian na li ya a su de bi xi li yang wen zhen nang ge le ta di yang ya ge gi dun bu su yin bi na
1: 在他不生了呀，那个没有外企的人呢，我们别拿了呀，也拿了呀，学校这边了。哦，他，我都是这个学校了。他，这里，他这也拿出来，你莫要去，跟他们那么吃皮个，钱啊，那做忙做一个，可是当借的去，香港木片的，对我们身边，体内松钱的借的名了呀，去学东西，托不了了。这下。
0: 아니 토마 디임비는 추초기 치고 깜빡시 제샬라 다디네 클릭클리 체제 디토리아 표고도가 아 아직 하면 접도 이내래 따님도 잡아든 제 제샤 아니 도메급리는 서구카기다 함원남내다 회사야 접도 체가 좀제 아 딘제 따지 서구카 소수 체제 접도 나야기 수지 다샬라 아니 디네 진주 투모마인 배지 초기 뒤든 체무실이야 교시샬라 안 당능신 제부군데 그곳 삼야디 인비 내래 쇼든기 고주베 제고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치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六种吃炖韭菜，六种吃野鸡勇气，六种吐刺，六种吐刺。
3: 这个业务看不上，他的人家呢，三个储备的阵地呢，中央农村年轻几个员工，别个农村去，老百姓退休级别的阵地，俺那天的那阵总体他年终休开立马结束营。
4: 第二日，那块边模特呢，习近平给推了三杯中国开卷两杯汽车的那个光杯，老百姓集团设备能端开机，这边新修完了。平均金九台常用场地，年末年节期的基金者和白沙金组把的管理团队，基金者和白沙金组把的管理团队呢。
3: 每日给来往集团差不多做比西藏九南以来，平均金九台常用场地，年末年节期的扎堆运行起的，全面七百里卡点都米浪不谈，弱的七百里，南至米七百几个台几个部了，北里七边着南三百些了，几个的些，几个卡的几个卡个密码呢？推木托，基金者和白沙的建筑把的规备当地，推木托拉起龙丝七八台，推木托偏一个冲着龙丝七八。
4: 推木托电价跟跟送龙丝区不接起管，几个卡机中台，拆个线台，维修了马队不啦？他这段专业名不运用台，几个卡机迷茫给让大给，空白给着咱们单个区别看完了进去，几个线别能死了提取区不啦？我管，几个常用场地送交接起管，咱们里有人空白用具体，几个卡机你叫了不切切人找我谈，几个卡机。
3: 对于进步了，日本纪律的严肃，开始为某些店多做明年。几个层面，任意给空白、吞日的吃不谈推崇，或者从前辈，几个偏大谈推木头空白用完的工地当官，几个开机，不不严肃啊！那天谈摘了拿走了卡带交不谈推木头女秀的贵秀族给了我谈，人家提孙秀了给了我，娘们来给店家谈推木给店家，集团给店家借用完了钱的。 娘们给正规给测七八台，娘们给给给送给测七块。中国现在当便宜，娘们来娘们给这个他这全部的真的。咱们给些的送酒台，娘们都便宜，作为亲自四九给广东的送去学台。老爹，你们啊呢？现在娘们给咱对俺们西托，给个卡单，咱对娘们来便宜些就行。俺做俺爸的托，可能是比弱点之外便宜，或者当年。
4: 让业绩超得滚烫，人不忙活，冷素经济与亲戚国把军钱买不了，退过仓都动了它。可能是不是区别，超不超不足够？几个亲朋之外，全国也不吃不了，几块店里头，同样按便宜用的，几个亲朋之外，中心组把的贵宾东具体还将看看吃些些。几个亲朋外人直接切菜，东都切的汤，卡带都冷人没吃不了。 平均金九台，娘们来娘们也用得起管。中国台二里娃儿给这碗泥，他的怎么来点给穷人这碗开心给吃些些。中国台二里这位空白给，他叫钱包也不怎管呢。你别娘们给蒙西托，娘们来家己动啊他。平均金九给蒙西托，到米七八的托他们谈村新钱的，全面谈娘们来谈，店里接新当钱币。中国台二里这碗推木托空白东管。 中国大五十岁娃儿给巧用给特区娘们来弱的这碗泥，农民啥的人行，平均一顿接三脱休谈，娘们来出再脱休，特区给日点脱休几个，几个亲朋友排给这碗些些，排了巧呢，让几个给送信这边送给七八了，老子点表加表谈。
3: 협공 가기 냠레 스비 튀무토 콜리시비 제경난 후르당아 슈부치 치구 유럽니 니마 진긴 점링기 케지 니치이 중국타 유럽와르기 초용기 텁지로 딘지위 카조 양다 니바르도 시브치디 시드타 파르뉴 규르주 시베제기 로딘지와 침부신주바르 무튜 군디동구 보스르기그보아라 텁지기 로딘지와 딩섭도당디 변조로 뇨종탄 노르시 무자 첩시 딘자 미추 비리체 구주 숨기 냠레 좀시 딘도동구 중국 타고르 니르니기 차스 딘스타 타르게 콤비 용의 시자르 샤유바탄 토드 파르숨투 타고르 니 친지 지용기 네법 앙 탐보르 지디 타고르 시드탄 딘리 피게제 용와르 구비 동규티 르니기 랭겐도 지규 자심탄 샥삼 편도 콩야 신딘기 두시탄 김지르 참심 김지르 드록비 타고르 친지기 체조 실송니 타고르 기급 워크 저와 섭도 동괴받한 타고르 기급 카 중국 피게긴 교고르 디디 무튜는 듄도 규규로 거스시와타 중국 피게기 춤지기 타고르 키뱅 알레마와 토바치고 갸지 야르겐 로신비 기급 타니 잔기기 기지 레드미 비위 추기 정중긴 난제 먹고인비 양타비 디기 따와타 남다 덴바 자셈타 락삼 신딘긴 도시 송네 비견조신비 계급의 튠지타 냠대 치슈 치르동군 중국 총마린루 후르다기 타르베탄 락더 치바타 총마린루타 총마 직수 멍실 치비 계지직람 송교타 송교린루타 초기진루롱어구 치디 계지지초네 냠레긴 제노 케진의 카데조바라 구비동군 콜레시비 쥐종 말하기 쥐르쥐탄 조준라 후르다가 슈구신 티 람치군 콜레시비 쥐종의 내다 칸르충미티 계지 돕슈 두알라 자리유바타 콜레시비 쥐종 말라 푸규르충듄니 계지 돕슈 두르월은 균도충위지 탄디 점린토 계지 돕슈 두알은 균도침부충와타 콜레시비 정신긴 젤롱 니르신 망도주와타 첩지 콜레시비 쥐종의 흉뇌타 콜레시비 쥐종 말라기 푸규르 군디동규니 피해저 침부시도 교류 지기업수지 시진핑기 띵바라 미지기 레완지 뒤 소분 주비 타자 톰브로 징디 콜리시뷰 최종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퉁기 초스 피겐주 규르 군디동구 콜리시뷰 최종 말라 나르웨 창딘타 루크퉁기 초스 피겐주 와르 구비동규니 점리 기급 카기 용캡기 랑자타 튐버시 사다라 톰지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 보르진시 타르겐 요부 총디 계지 슈기 균체미 바르 체로성원니 니럽 내수 계지 돕슈 두르위 측기 사르지 정신 댄슈긴 균도시 벤저로 콜리시부 젠피기 딩섭 중어티 점리 기급 카기 케멘탄 레왕 아르웨 탐브르 제워타 내도 하자 망부시 기급 지도 튐범의 인신 제롱 하자 망부시기 기급 지기 누비 카데 쪽 두부시메니 점리 댕기 차왕 아르웨기 기급 카네 튐무토 추두르 제네 죽구 유바타 콜레시뷰 정신긴 젠로는 아르웨기 기급 칸에 돕슈 직직이 냠레 제미 카데 조구 기지 람스 서르수타 기지 직수 지송 기지 창된 튜니르 제체 유니 기급 망 치슈기 문지 직된도 교류 콜레시뷰 제경 말하기 푸규르 귀디 동규니 기지 지속이 튜무기 레륜 인비 냠주타 냠주 냠주 제게 자든 균총 치디 콜레시뷰 제교 말하기 포규르탄 제외 다와 초소스 응은지 직튠타 차주 직튠돈 교와치구 점리탄 점리 기급 카기 미망기 응은이 지나 기지 직람타 콜레시뷰 제교 말하 칸드시 야부 이민이 기급 카기 미망기 최두루 치구벌리 기급 지기 시에바라 찬조 치미룬라 민용시기 시에바라야 찬조 치미룬 콜레시뷰 제교 말하기 포규르 군디동안니 겨르주 치범의인라 탑사라 록스운 주부양메인디 티니 튜듀 피게타 사르드단 튜상도 동화장인 콜레시뷰 제경 말하기 푸규르키 기지 내단긴 균도 응알릴 하바르 천유급바타 기급 망치시에단 하바르토 사다라 촘지 기급타 야르겐 조신비 기급기 제드유탄 키빈 응알릴 창용기 천바르치구 냠지 계속이 전진기 공된타 자든 속신도 교류에 기지직람타 기지말라 로즈 댐비 송경 치고바타 점리 막진 니비 계기 총제 송경타 사대동군라 国际间跟咱们那边就说，这次胡大安松江去不谈，三公里两里南村走不谈，退过长途东瓦的规避去归行。业绩基础呢，快乐西北人行跟电路的卡点中女七路东过，中军跟着国路为几个前边女把母体锻炼，快乐西北浙江马来给九路去谈，走中南胡大修不谈，扛铁的你这些原因，拖到派出所，娘住谈，娘住接机。 快乐西北浙江大湾镇北滩，今天这晚满族建筑九瓦的塔壁动画，娘们这一撮一，今天电笔七零点把的加表谈，夜间中心比几个比今天来电车给推走人行谈，当晚七路动画的加表解决原因。快乐西北浙江大湾三对偏街动画的改变谈，中华一人年车给今天电笔，今天没去谈浙江大湾铁，谈的推入当团笔车。
4: 我团前的快乐西北浙江推广场的动物中国老者团中国女秀立即送比运不行。

시디 윤딘 타 융겹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코야 당잔 지도진 딘빈 점린 조준 치회 지급 수지 시진핑이 딘바라 난즈은 점니 기급 카기 미마타 심슈 직지치디 미지기 레와 지튜 초본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융겹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쳔 유징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만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 비리 중감 조준 속에 텔란 베준 치고버시 링메타 쳔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유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지시 기급 칸의 평균 진조타 잔염기 최면 치디

0: 푸지 체티 메롱
1: 푸지 체티 메롱
2: 신르남초 링게궁음상 다당한한 최유생 구조 관리센티나 아주 중요한 농촌 연진 지급 레콘 벽에 칠름 돌려 구리 수비 푸지 체티 메롱 시벨레센시 디랭키 일체나리나 니엘히야 吉隆尼东加明尼斯主律，南区查清德区的推进，国组别国的新能势。中央农村人群积极立功的那几笔事，也让得进步强扎大尼，有意向不谈扎新，养个路口，帮里也热天呢，目的汤里呀，电话打场，有车里呀，街道打场，顺序配位推的呀。吉隆尼东加明尼斯主律，南区查清区的区推进，到外给别起就你。 大部车车塘、墙塘、阳溪、九库、廿亩处两位所过处有些，过处在规日在车段停呢，大多人力气做好车行，那就从机器装卡主机器忙错处，墙那就开去那部队团别阳溪吹塘团结，开去到了日行，水军塘停着松土周围，九车器那不里。
3: 对着这边，农村忙作区，地基点别错，抗力危险要深。他对拆迁的旧途径起，眼前就我家起过，农村两三里块军事部军团组织起行，龙眼前起拆过江河边，过去路，隔着一那村子的样，到旧在镇塘，日内整顿，看点团结群众，从过马天所，西街都这把彻底。
2: 龙武东区周边人力也七成级别，孟水区端木设计师聂松兰，推入三班儿，南区一那边部亚军堂，北头矿边里啊，新女建筑周围，南北岸肯定安心要深。下面呀，罗居配件里，大东厂区更多一那同外国新能行，中央农村人称几个来过年的区别些，拉萨厂区路怒惨起，今日交给三那边，牛亏。

0: 니달 토나 나고 봐.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규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계 공감사. 다들 인제네 생구 초비를 전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키 최대타 대단시비를 전디니 나네 텐디를 전좀디 단년 준수 개미마 자수이 디르글즈나 쿠베 모투네 균댕기 하나즈 소외 날이야 이섬나 괴비 텐다카지 지배신 쇼인라 월이야 쉬와기 낭든디 카레스나 치비기 경제 문건고기 탑시 세아디이 다공생진의 초고조 팀도 티브다 로그디 튼제 균진부대네 되기도 잠바 경제비 내디 돈드라잉 요실라 제자야 샴르 체리다 튼신 편유치위 미르 송겹 체덥 카지 냠주시고인라 편유치의 덥디위 미리야 송겹 체다 카르카르 요레스나 지네 초롤 친지 미강 링상산다야 니네 이거 로비 급기 직대다디 토나타 록준기 로위 치중디 참부나고기라 숨네 록디 튼제 다위 튜즈디 춘진 냠부나고기라 하바르도 왜 미세웨워도 베데다야타 야메네 록디기 튼제 다야 라소바 데네 능규민도라 시니 균데네 직 미르 숨겹치하게 종다르나고기라 응아네 튜가다라 믹실이야 딱제나고기라 총내 밀이야 녀소 야구 개별이야 낭진 치구범만 세 천안공리야 니 당이 구야디 개천벌이 샤라 다리지 개진기 탄도 추구 로숨내 송 믹시 익차 수제 로르라 직 체력이 딱제 타 민디 진체리야 십시르 팅리 치구비 최고인이 되샤 개디 야기란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초체 트바
0: 셰쥐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쥐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 게 쇼드윈 제스틸리 테링 자시베잉 무티 게츠니 나부처 자시베 송타 카르지군니 쇼드윈키 제시 민드윈 바르시구히 테링글레세 나리아 니에 초보나 부처 푀기 수규 샵초 아질하메 골히아 모드 수피에 낭튠 뜨즈티 비그타 땡게서 송타르 니모카치 냠주 순드초